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3: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4: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0: 둘째,
1: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0: 셋째,
1: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0: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1: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2: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TBS 교통정보
4: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차가 늘면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중랑교에서 월릉분기점, 월계1교에서 도봉터널까지 정체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부터 자유로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일산에서 구리지나 판교 쪽으로는 통일로에서 노고산터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탄진, 청주, 천안 일대로 차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입장에서 천안, 천안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또 옥산휴게소 일대와 청주에서 청주분기점, 다시 대전에서 비롱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한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되면 한 번쯤 들어보는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소박한 바람이네요. 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지금처럼만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무탈하게 지내는 것. 예전에는 이 말이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인사였다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맛있는 것 함께 같이 먹고 보고 싶었던 사람 얼굴 보고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어쩌면 그런 하루가 가장 좋은 한가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후옥성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암춘의 폭송. 9월 25일 금요일 첫 곡 해바라기였습니다. 사랑으로. 추석날 아침 차례 지내고 이제 성묘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 기다리며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이 차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 저희 폭송 들으시면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명절 앞두고 이래 저래 많이 바쁘셨잖아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면 환한 보름달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예, 날씨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날씨 요정이라도 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 제가 요정까지는 못 돼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빌고 싶은 소원이 참 많았는데 살다 보니 막상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잠깐 생각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달을 보면서 소원 하나 빌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 제 소원은 무엇일까요? 함춘의 폭성 오늘 선곡에 달린 선달 PD, 김현우 PD 또 함께해요. 엄선한 곡들로 두 시간 잘 준비했습니다. 이 추석을 맞아서 아주 또 더 특별하게 선곡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들으신 곡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무료 TBS 앱 있습니다. 그리고 TBS FM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는데요. 함춘호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에 오셔서 선곡표 확인해 보시고요. 이곳에도 또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혜지 아나운서, 송편 드셨어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0: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와 중부 서해안고속도로는 양방면 모두 교통량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방면 차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로에서 몽탄 1터널까지와 군산에서 동서천분기점까지 정체고 이후로는 당진에서 서해대교,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탄진 일대와 청주에서 옥산, 또 옥산분기점 일대와 천안 부근에서 제속도를 못 내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북천안에서 천안까지와 천안분기점 부근, 이후로는 옥산휴게소 일대와 청주에서 주감휴게소, 대전에서 비룡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서청주 일대와 우창에서 진천터널까지, 더 가서도 음성휴게소에서 일주까지와 남이천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지.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시죠?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시간 전 행복했어요. 저는요, 월요일 이 시간 이제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본 것처럼 지금까지 저는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1: TBS 캠페인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있습니다. 1시간 새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의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양방면 모두 거의 전 구간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도 양방면 모두 연희램프와 기름램프 구간에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에서 수락 지하차도까지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80km가 넘는 구간에서 막힙니다. 특히 신탄진 휴게소에서 청주 휴게소, 북천안에서 안성 휴게소 구간 통과가 힘겨운 상태고요. 부산 쪽으로도 북천안에서 천안, 남이분기점에서 주감휴게소, 회덕분기점에서 비룡분기점 구간 통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서평대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33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잠시 후 우한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대전에서 서울까지 4시간 정도 예상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90km가 넘는 구간에서 정체고 역시나 충청권에서의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 구간 통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남일분기점에서 진천터널까지, 일축에서 모가까지 밀립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연무에서 선운산까지와 2인 휴게소에서 공주분기점, 북공주분기점에서 남풍세까지 모두 앞에 47km 구간 정체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에서 화성휴게소까지 33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대부분의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가족 침지들과 정겨운 시간을 나누신 분들, 또 모처럼 여행을 떠나신 분들, 또 명절에도 어김없이 일터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하든 오늘 밤 올려다보는 추석 보름달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환하게 빛나겠죠. 어둠을 걷어내는 저 둥글고 환한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모자람 없이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게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을 향한 모두의 소원도 하나하나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남부차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오늘 첫 곡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일상에서 유용한 경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지금 바로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 아마도 이제 추석 보름달이 뜰 텐데 두 분은 어떤 소원을 비실 건지.
2: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죠. 제가 이번 주 내내 좀 살짝 이제 건강, 지난주부터 좀 네. 살짝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0: 그러게 오늘 낯빛이 조금 안 좋으신 그쵸? 것 같은데.
1: 보름달이 여기 뜬 것 같아요.
0: 그러게 좀 하얀데? 네.
2: 그쵸. 네.
0: 괜찮아요?
1: 동글동글 하잖아요.
2: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네. 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0: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신 거죠?
2: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네네.
0: 다행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진짜 건강이 중요해요. 팀장님은?
1: 저는 빨리 이 TBS가 정상이 되도록 소원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떻게 직원같이.
1: 제발 좀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0: 감사합니다. 뭐 같은 마음이에요. 네. 이 둥근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꽉 차오르길 바라면서 방송 시작해볼게요. 이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에게 묻고 싶은 경제 고민 문자로 받고 있어요. 또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수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출동지는 경기도 용인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은퇴 전 보험의 체중은 좀 줄이고 노후 자금 근육을 좀 키우자. 자, 오늘은 이 은퇴를 앞두고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 가족보험료는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종신보험과 또 CI 종신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또 이 보험 속에 묶여있던 자금을 대출 상황과 이 노후 준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은퇴는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 소득은 줄어들 텐데 자식들은 성인이 됐어도 캥거루처럼 아직 엄마 주머니를 떠날 생각이 없고요.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께는 매달 용돈을 드려야 하고 추석까지 다가오니까 돈 나갈 일만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늘 아이들 챙기고 양가 부모님 챙기느라 정작 제 노후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가끔은 마음이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럴 때 저를 챙겨주는 건 미우나 고우나 남편밖에 없긴 합니다.
2: 당신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이때 당신 좋아하는 식물 많은 예쁜 카페라도 갈까?
3: 어머 어머,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왜 갑자기 이런 센스 있는 남편이 됐을까?
2: 아니, 명절 다가오니까 우리 마님 기분 내가 챙겨드려야지. 당신 좋아하는 화분도 하나 사줄까?
3: 아유, 그런 눈치라도 있어야 사람이지 그래. 어? 근데 돈 아껴. 화분은 무슨, 우리 아직 갚아야 할 대출이 어마어마해. 추석에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용돈은 또 얼마나 챙겨야 되는데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
2: 진짜지?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3: 그래, 후회 안 한다. 후회 안 해. 괜히 나 몰래 서프라이즈 한다고 사고 그러지 마라. 아우, 근데 저 꽃나무 참 예쁘다. 저 이름이 뭐지? 아니, 사달라는 말은 절대 아니야. 알지?
0: 돈나무, 돈 들어오는 나무.
2: 돈나무. 돈나무. 네, 돈나무.
0: 혹시 남편이 저 몰래 계산이라도 하나 했는데 이럴 때는 또 말을 참 잘 듣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건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연금이다, 투자다 하면서 노후 준비를 꽤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대출 갚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부소득도 크게 줄어들 예정이고 자녀들도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가족 전체 보험료까지 매달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지만 은퇴 후에도 이 보험료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요.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기고 부족한 노후 자금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 저희 부부가 은퇴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오늘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았어요? 약간 저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 오늘 사연을 봤는데 이 은퇴를 앞두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험료에 생활비, 대출까지 계속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2: 맞습니다.
0: 좀 이럴 때는 가장 먼저 뭘 점검하면 좋을까요?
2: 이런 경우에는 보험 하나만 딱 떼고 볼 게 아니라 이 가정 전체의 현금으로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0: 네.
2: 이 현재 청취자님의 부부 세후 소득은 약 월 700만 원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 내년부터 이 소득이 절반 이상인 3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예정이고요.
0: 오.
2: 이후 이 몇 년이 더 지나면 완전히 은퇴가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2: 지금의 소득을 기준으로 만든 지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당연히 은퇴 이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0: 그렇겠네요. 이렇게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데 이제 자녀들까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면은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이 특히 은퇴가 가까워지면 이 가장 무서운 게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거든요.
0: 네.
1: 이 생활비야 뭐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데 대출 이자나 뭐 보험료 같은 이 매달 정해진 금액이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0: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 가족의 보험 가입 내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조금 많으신 편이긴 한데요. 이 4인 가족의 월 보험료가 무려 150만 원이었습니다.
0: 많은 거 아니에요?
2: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월 소득이 700 정도 되시는데 15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좀 많습니다.
0: 그렇죠.
2: 자, 근데 부부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들의 보험까지 상당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요. 이 과거에는 소득이 좀 충분했기 때문에 이 정도 보험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었을 건데
0: 네.
2: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0: 그렇죠. 앞으로 이제 소득이 좀 줄어들 일만 남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보험료를 줄이는 게 좀 가장 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1: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이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은 남겨야 되고 필요성이 좀 떨어진 보장들은 좀 정리를 하거나 수정을 하는.

0: 보험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번 가정은 이 가족 전체가 종신보험과 CI 보장을 중심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어떤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1: 근데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망보장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20대 후반이라면 예전과 같은 규모의 사망보장이 꼭 필요할까요?
2: 맞아요. 정확히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이 사망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가장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이 남은 가족의 이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 등을 대신할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종신보험 필요한데요. 자, 그런데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지금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같은 규모의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0: 이 부부 사망보장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남편분과 아내분에게 상당한 규모의 사망보험금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이 가정에서 더 시급한 건 사망 이후의 자금보다 이 은퇴 이후에 당장 사용해야 할 만한 생활비 자금이나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한 거죠.
1: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입할 당시에는 좀 잘 맞았던 보험도 지금의 가족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은 가입 당시의 상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그때 가입 당시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의 가족관계, 소득, 뭐 자산 이런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필요성이 낮은 사망보장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보다 또는 뭐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내용도 역시 CI보험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이 좀 조건이 어려운 이런 보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1: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좀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CI보험 하면은 좀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CI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냥 중대한 질병이에요. CI라는 뜻이 크리티컬 일니스니까 중대한 질병일 경우에 보장해주겠다. 자, 그러면 암이나 뇌, 심장 쪽 관련돼서 중대한 경우에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1: 아, 그럼 중대하지 않으면 보장을
0: 보장이 어려운데. 거군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냥 의사 소견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에 대한 내용을 받으려면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1: 네.
0: 검사를 받고 진단을 내린 이후에 치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의사소견이 더 들어가면 중대한 질병이 되는데
1: 네.
0: 중대하다라는 의사소견.
1: 네.
0: 근데 그게 아니면 보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조건이 좀 까다롭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하고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뭐 또는 심장질환 이런 내용들로 좀 포괄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포괄적이다는 얘기는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1: 오.
0: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진 진단비, 수술비 중심으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실 내가 필요할 때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니까요. 좀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사연자님 보장을 또 어떻게 개선을 해 주셨어요?
2: 자, 우선은 이 불필요한, 뭐 불필요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사망 보장을 좀 줄이면서요.
1: 네.
2: 필요한 건강 보장 관련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자, 부부의 경우 기존의 오래 유지해서 좋은 이 건강보험을 살리고 이 불필요한 종신보험과 CI 종신보험을 좀 정리를 했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필요한 건강보험 중심으로 다시 구성하고 실손을 제외한 보험료 부담을 좀 많이 크게 대폭 줄였습니다.
1: 뭐 이렇게 좀 가족 보험을 조정하고 나니까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좀 줄어들었나요?
0: 가족 전체 보험료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약 78만 원 수준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상담에서 더 중요한 건 보험료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 보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들어있던 환급금도 상당 부분 발생했습니다.
1: 오.
0: 그래서 가족 전체적으로 보면 약 6천만 원대의 목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1: 그 보험료도 줄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목돈까지 생겼네요.
2: 맞아요. 근데 여기서 흔히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1: 네.
2: 이 돈이 갑자기 새로 생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나 돈 들어왔네.
1: 보험회사가 나 줬네.
2: 돈 줬네. 이게 아니라
1: 네.
2: 그동안 보험 안에 들어있던 자금이었던 거니까 결국 내 돈이에요.
1: 그렇군요.
2: 자, 기존에는 이 돈을 사망보험금이라는 목적 아래 묶어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 가정에서는 이 사망보험금보다는 당장 필요한 목적이 따로 있는데 바로 이 은퇴 준비와 대출 상환입니다.
1: 네.
2: 자, 그래서 보험은 필요한 보장에 집중을 시키고 보험 속에 있던 자금은 지금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다시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만 바꿔드렸어요.
1: 그러면 이번에 확보한 그 6천만 원이라는 목돈은 사연자님 상황에 맞게 좀 어떻게 활용하도록 안내해드렸어요?
0: 네, 먼저 일부는 부동산 대출을 상환을 하려고 했고요.
1: 네.
0: 어쨌든 부동산 대출이 있기 때문에 매달 나가야 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1: 그쵸.
0: 이걸 줄이기 위해서 상환을 좀 고려를 했고 나머지 자금은 은퇴 이후에 사용

0: 사용할 목돈을 만드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연자님 가정은 이 향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급금 모두를 다 대출 상환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부 자금은 별도로 빼서 운용을 하고 이 내용을 미래에 좀 목적 자금으로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대출을 갚고 남은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하셨어요?
0: 요즘에 최근 그 달러 보험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달러 투자 상품을 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 요즘 그렇지 않아도 달러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1: 근데 그냥 이렇게 달러로 환전해서 가지고 있는 거랑 달러 관련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2: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현물로. 그러니까 즉 내가 달러를 환전해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 환차액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 네.
2: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직관적이다. 그냥 뭔가 그렇죠.
1: 접근하기가 쉽긴 하죠.
2: 너무 쉽죠. 네. 근데 과연 이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될까? 특히 이 금이나 달러로 수익을 내려오는 분들이 이 현물이 아닌 요즘에는 이 투자 상품으로 수익을 좀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요.
1: 네.
2: 자, 이번에 추천드린 저희가 추천드린 상품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달러 투자 상품인데 이게 50대 기준으로 일시금으로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1: 네.
2: 일시금으로 10년간 유지할 경우에 무려 이게 150% 이상의 환급금을 노려볼 수 있고요.
1: 네.
2: 자, 이뿐만 아니라 달러로 전환했을 시 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해지 당시 그러니까 즉 10년 뒤에 달러 금액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1: 있으면
2: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른 환차익까지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1: 아, 그럼 150%에 더해서 더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2: 맞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150%는 월등히 지금 넘어버리는 수준의 환급금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보실 수 있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게 결국 10년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로 예금이나 적금처럼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요즘에 투자해볼 가치로 이 달러를 많이 요청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추천해드렸습니다.
1: 이건 저도 관심이 가는 상품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상담은 단순히 보험료만 줄인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가정 전체의 돈 흐름을 다시 잡은 거네요.
2: 그렇죠. 현금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줄여서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이 보험 속에 묶여있던 자금을 찾아내서 대출과 또 노후 자금으로 다시 배치한 겁니다.
0: 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내 상황에 적절한 보험이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고요.
1: 네.
0: 특히나 젊었을 때 가입했던 보험을 계속 그냥 유지만 해오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는 한 번쯤은 점검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된 자녀들 그리고 또 은퇴를 앞두고 소득은 줄고 성인이 된 자녀들도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던 50대 여성 청취자님의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보험 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망 보장은 줄이고 꼭 필요한 건강 보장은 보완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낮췄고요. 또 보험 안에 묶여있던 자금은 대출 상환과 노후 준비에 또 다시 활용을 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이 보험도 예전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소득과 가족 상황에 맞게 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보험을 좀 제대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머니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에서 기다릴게요.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머리 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4: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5: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4: 응답하라 2588 2588.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재무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번째 민원은 2903님이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암보험은 하나 들어두긴 했는데요. 요즘 주변에서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제 보험도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막상 제가 암에 걸리면 이 보험으로 충분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치료비도 걱정이고 일을 쉬게 되면 생활비도 걱정이고요. 암보험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잘 가입했다고 할 수 있는지 또 진단비는 얼마쯤 있어야 하는지도 쉽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암보험을 진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질문은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주변에서 암진단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내 보험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암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1: 우선 암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암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0: 네.
1: 자, 치료비도 문제지만 일을 쉬게 되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0: 네.
1: 자, 그래서 암보험에서는 암 진단비를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암보험은 좀 단순히 치료비만 보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투병으로 내가 일을 쉬는 동안에 그 소득 공백까지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네요.
1: 맞습니다. 특히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중요한데 이 진단을 받으면 치료 기간 동안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단비가 생활비 역할을 대신해주게 될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암보험을 볼 때는 진단비를 먼저 얼마 정도 준비했는지 보시게 되는 거죠.
0: 그렇다면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암 진단비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고요.
0: 네.
2: 과거에는 진단비가 더 높게 세팅을 많이 원했어요. 왜냐하면 치료비가 현재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고 진단비 위주로의 세팅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워낙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해보고 다만 가족력이 있거나 소득이 좀 높다. 그래서 내 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손해가 좀 클 수 있다. 질병 때문에. 그렇다면 더 많은 진단비를 세팅할 수도 있겠죠.
0: 그렇겠네요.
2: 네.
0: 그러면 이제 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도 조금 더 꼼꼽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2: 그렇죠. 이 암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잖아요.
0: 네. 그러니까
2: 가족력만 가지고는 요즘에는 이 암에 대한 위험을 생각할 수 없고 가족력도 가족력이지만 최근 젊은 분들은 다 생활 식습관 같은 거, 스트레스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은 요인을 차지합니다.
0: 그래서 요즘에 좀 20대, 20, 30대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졌다 그러더라고요.
2: 남성은 맞아요. 대장암, 뭐 갑상선암, 네.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내용들이
0: 그러니까요.
2: 좀 많아졌습니다. 네, 다만 뭐 가족 중에 암 환자분들이 계셨다면 이 본인의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도 이런 가족력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직장 내 스트레스나 생활 식습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필요한 건 아는데 뭐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1: 맞아요.
0: 분들도 많잖아요.
1: 누구나 그렇죠.
0: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1: 진단비를 크게 준비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자, 이럴 때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이 진단비는 비갱신형을 준비하고
0: 네.
1: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의 암진단비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1억 원 정도의 암진단비를 준비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보험이 결국은 가성비 있는 금액이 아니라 결국 지출로 인해서 좀 부담되는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런 경우는 우선은 5천만 원 정도는 비갱신형을 준비하시고
0: 네.
1: 추가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추가 가입할 때는 요거는 갱신형으로 해서 위험 시기까지만 가져가는 목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조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내가 암 진단비를 1억을 준비한다고 해서 전부 다 뭐 비갱신형으로 채울 필요는 없고 나눠서 하면 된다.
1: 네,
0: 이렇게
1: 맞아요.
0: 얘기를 해 주셨어요.
1: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은 비갱신, 5천만 원은 갱신을 가져가면서 이게 아무래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면서 이제 가장 위험 연령 있잖아요. 특히 암 관련된 부분은 50대, 60대, 70대 순으로 너무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그 시기까지는 1억 원까지 넉넉하게 넣어놓고 그 이후부터는 5천만 원이 없어져도 나머지 5천만 원은 쭉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나 더 걸어놓은 거죠.
0: 네. 이렇게 각자의 뭐 상황에 맞춰서 진단비를 구성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릴게요. 자, 실손보험만 있으면 암 치료비는 어떤 치료를 받아도 모두 해결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일단은

0: 뭐 치료받는 것 때문에 실손보험 드는 게 맞기는 하지만 보험회사가 또 그렇게 띄엄띄엄하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답은 X. 그렇죠. 제가 요즘에 맞습니다. 조금 정답률이 높아졌어요.
1: 좀 너무 쉽게 들었나요?
0: 재미없어서 하시더라고.
1: 아, 그럴까요? 네. 앞으로 좀 어렵게 해볼게요.
0: 아니, 괜찮아요. 네. 이 정도 난이도.
1: 자, 실손보험에 보장되는 범위는 사실은 네. 어떤 보험보다 가장 넓습니다. 근데 다만 무조건 모든 치료를 받아 다 해결이 된다? 이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비나 치료 과정에서 보장되는 것들이 필요한지가 내가 부족한 게 없는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좀 실손보험만 믿고 있기보다는 암 치료비도 또 따로 대비를 해야겠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비가 생활비의 성격의 목돈이다라고 좀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가정할 수 있다면 이 치료비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겠죠. 네. 이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쨌든 실제 손해본 의료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실비로 이 치료비를 대부분 대체할 수 있고 이 모든 치료비를 실손 하나로만 또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게 그 실비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른 어떤 치료 방식에 대한 보장들을 살펴보면서 또 별도로 준비를 해볼 수 있겠죠.
0: 제가 듣기에는 또 뭐 예전에랑 다르게 암 치료 방법도 정말 다양해졌다고 들었거든요.
2: 과거에는 사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처럼 뭐 세기조절 방사선, 뭐 양성자 치료, 뭐 중입자 방사선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뭐 표적항암제도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 암에 대한 치료 방법 중에서. 그래서 기존 수술이나 뭐 항암 치료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뭐 표적항암제, 중입자 방사선 뭐 이런 치료 방법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좋은 건데 다만 네. 문제는 이런 치료 방법이 새로 나올수록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바로는 안 됩니다.
0: 이게 새로운 치료법을.
2: 네.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는 네네. 이제 급여법 통과도 해야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보장을 하는 그 과정까지는 네.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비용이 아주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법과 관련된 특약들도 이 필요성을 굉장히 따져보기가 필요한 네.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죠.
0: 그럼 치료 방법이 이렇게 좀 다양해지는 만큼 보험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1: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좋은 보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자,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서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이 보험 결국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2: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보장의 크기도 중요하고 보험료 를 내 수준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하다라고 보자면 이제 이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어쨌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2: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0: 결국 이제 암보험은 뭐 진단비, 치료비, 보험료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봐야 된다는 거네요.
2: 네. 그리고 먼저 어쨌든 가족력이나 생활 식습관 이런 내용들도 필요하고 뭐 소득을 기준으로 진단비의 필요의 크기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정립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실손보험을 통해서 부족한 치료비를 좀 이렇게 채우는 방법도 좀 고려하시되
0: 네.
2: 실손으로는 좀 채우기가 어려운 비급여 내용들 부족한 게 예상되는 비급여 치료 내용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채울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1: 암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 마찬가지지만 많이 가입했다고 해서 잘 가입한 것도 아니고요.
0: 네.
1: 또 적게 가입해서 잘못 가입한 것도 아닙니다. 이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까지 이제 확보하면서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0: 네.
1: 항상 사람들마다 경제, 누군가는 보험료 내는 거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부담될 수 있잖아요. 각각 한 사람마다 한 달 혹은 1년 동안 내가 이런 큰 질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생활비용이 얼마인지를 각자 계산해보시고 가입하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0: 네.
1: 자, 그래서 가입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항상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이 암보험을 대체 내가 얼마를 준비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내 소득과 가족 상황에 맞는 진단비를 정하고 실손으로 부족할 수 있는 치료비를 보완한 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암보험의 정답은 얼마짜리 보험이냐 이게 아니라 진단비와 치료비 또 보험료의 균형을 내 상황에 맞게 잡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자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악뮤의 노래입니다. 러블리.

0: 네, 소비자 민원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3949님이 주셨는데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보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안보장을 준비해도 보험료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매달 1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5만 원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뭘 잘못 가입한 건가 싶었습니다. 이 보험은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보험료를 줄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뭐 보험료가 비싸면은 보장은 많을 것 같지만 부담스럽고 저렴하면 부담은 덜한데 보장이 부족할 것 같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뭘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1: 일단 뭐 보험료가 비싸다고 무조건 뭐 잘못 가입했다 이건 아니고요. 반대로 뭐 싸게 가입했으니 무조건 뭐 잘 가입한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내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나한테 필요한 보장들이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느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0: 근데 그 같은 보험처럼 보여도 우리 청취자님 사연처럼 보험료가 꽤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차이는 주로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2: 자, 우선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친구분과 뭔가 얘기를 하다가 같은 보험사의 이름이 뭐야? 같은 보험이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같은 상품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름은 같지만 그 안에 있는 특약들, 구성들은 실제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맞게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동갑이고 같은 보험사고 같은 이름인데 너는 왜 5만 원, 난 10만 원이야? 라고 했을 때는 거기 안에 있는 특약들을 나한테 맞게끔 뭔가 더 추가 넣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거는 주계약과 특약 내용입니다.
0: 네.
2: 원하는 보장은 하나인데 여러 보장이 함께 만약에 붙어 있으면 보험료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흔히 저희가 말하는

0: 바로 사족이 붙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1: 특약이 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거군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보장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2: 최근에는 이제 입원 일당도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1: 네.
2: 입원에 대한 평균 일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이제 입원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좀 이렇게 적어지고 있는데 하루 입원할 때마다 2만 원을 받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뭐 가정한 거지만 이 보장을 위해서 내가 보험료를 거의 2만 원 가까이 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만 몇천 원이라도 내야 돼요. 2만 네. 원 받자고. 근데 뭐 입원을 언제 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럼 이거는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네.
1: 그러니까 뭐 매달 2만 원이면 1년에 24만 원이니까 생각보다 적지는 않네요.
0: 맞아요. 이 20년 동안 만약에 이걸 낸다고 계산해 보면요. 약 48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 맞네요.
0: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2만 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본전을 생각해 보면 결국 240일을 입원을 해야 내가 냈던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240일 어떻게 입원을 해요?
0: 그렇죠. 반년 이상이 될 겁니다.
1: 네.
0: 자, 물론 실제 상품마다 보험료와 보장 조건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비용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2: 그러니까 입원 일당 자체가 나쁜 보장이라는 게 아니고요.
1: 네.
2: 그 보험료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보험료를 거기에 낼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중요한 보장을 더 준비하는 게 낫지 않느냐.
1: 네.
2: 이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입원 같은 경우는 2인실까지 다 급여로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들은 사회적인 제도로 어떻게 또 이용할 수 있는지도 좀 따져보면서 그 비용을 다른 데다가 어떻게 쓰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죠.
1: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뭐 보장이니까 좋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좀 그 보장을 위해서 내가 보험료를 대체 얼마를 더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따져봐야겠네요.
2: 맞아요. 이 작은 보장을 여러 개 붙이다 보면 결국엔 보험료의 쌓이는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부터 내게 필요한 보장이 이게 맞나 하는 내용들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죠.
1: 네. 뭐 이렇게 특약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또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사망보장? 이것도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1: 어떤 기준으로 좀 챙겨봐야 될까요?
0: 사망보장 같은 경우도 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1: 네.
0: 다만 필요 이상으로 큰 사망보장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보험료를 점검할 필요도 한 번 더 있습니다.
2: 네. 특히나 이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가입했던 시점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네.
2: 어릴 때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나 또는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할 때는 당연히 그 가장의 사망보험금은 매우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자녀가 이제 독립하고 성인이 돼서 독립도 했고 또 내 생활에 있어서 부채도 많이 줄어 있다면 뭐 그럴 때는 또 사망보장보다는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이 더 필요할 수 있겠죠.
1: 네.
2: 네. 그래서 예전에 필요했다고 지금도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결국 사망보장 또한 무조건 줄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한테 과연 필요한 건가 요거부터 좀 봐야겠네요.
0: 맞아요. 오늘 저희 앞에서 설명했던 뭐 119 사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장의 사망보장은 가족의 소득과 부채 그리고 자녀의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줄일 수는 없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사망보험금도 한 1억 원 정도 있는데 보험료 부담스러워요, 팀장님. 그래서 좀 줄여주세요. 이런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럼 저는 반대로 여쭤보는 건 이런 거예요. 혹시 지금 소득 그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재 갖고 있는 부채가 얼마 정도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거기에 맞게끔 계산해드려서 이만큼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도 드립니다.
1: 그러니까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좀 다 파악을 해보시는 거네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특약이나 사망보험 말고도 좀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또 있을까요?
0: 요즘에는 판매를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판매했던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들 좀 보면요. 환급형 보험이 있습니다.
1: 환급형 보험이요?
0: 네. 자, 이 환급형 보험은 나중에 돈을 돌려줄 테니까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1: 좀 뭔가 좀 안심될 것 같은데.
0: 예전에 뭔가 마치 이 보험이 공짜인 느낌이 나기도 해요.
1: 사라지지 않으니까.
0: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돈도 돌려준다고 내가 내 돈 돌려준다고 하니까 결국 공짜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렇죠? 자, 근데 하지만 이 환급금이 생기는 것만큼 보험료 구조에도 비용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공짜로 돈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보통 이 만기 환급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만기 시점에서 환급금을 받는데 그 만기 시점이 언제냐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납입이 끝나고 나서의 시점을 뭐 만기 환급금을 받는 시점으로 하는 상품도 있고요.
1: 네.
2: 말 그대로 보험이 보장이 끝나게 되는 뭐 예를 들어 80세 만기다 그럼 80세에 끝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 끝나는 시점에서 환급금을 받는 상품도 있어요.
1: 너무 멀.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급금을 받는 이 만기 환급형의 환급금을 받는 시점이 언제냐를 꼭 미리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뭐 80세나 100세 만기라고 했을 때 80세나 100세에 그 환급금을 받는 구조다라고 하면 이 보험을 그 환급금을 받는 그 시점이 너무 뒤니까
1: 네.
2: 이건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1: 그러게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자고 사실 지금 뭐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좀 이게 지금 받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보장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순수보장형이 좀 이렇게 많이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보장 형태 또는 해지환급금 미지급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1: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험료가 높아서 나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해지를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해지부터 하면은 안 되겠죠?
0: 당연히 안 되죠.
1: 어떤 순서로 점검하는 게 좋을까요?
0: 우선은 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려면 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1: 네.
0: 나의 이 건강 상태도 직접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현재 보험의 구조를 가장 먼저 할 거는 분석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1: 네.
0: 내가 현재 가입되는 보험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뭘 좀 뺄 수 있는지 사실 저희한테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좀 보험료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1: 맞아요.
0: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보장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순서도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필요한 보장을 먼저 정하고
1: 네.
0: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좀 낮은 보장을 찾아서 이 부분을 걸러내는 방향으로 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결국 보험료를 얼마나 줄일까보다 내 보험료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네요.
0: 보험의 가성비는 단순히 보험료가 싼 게 아니라 내가 내는 보험료로 이 필요한 위험이나 이 효율적 그런 시기에 얼마큼 효율적으로 이걸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넉넉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보험이 너무 부담되니까 무조건 줄이는 건 답이 아니고요.
1: 네.
0: 적어도 내가 보험료 적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내가 정말 위험한 시기에는 보장이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보험을 점검할 때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정말 내게 필요한 보장인지, 둘째, 다른 보장과 겹치지는 않는지, 셋째, 그 보장을 위해 내는 보험료가 적당한지, 그러니까 결국 보험은 많이 넣는 것보다 필요한 보장을 적정한 보험료로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경우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고도 순차적으로 상담 안내 도와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0: 자, 추석의 명절에 이제 많은 가족분들 만나서 또 한 번씩 나오는 얘기들 중에 취업은 언제 할 거냐, 결혼 언제 할 거냐도 있겠지만
1: 단골 멘트죠.
2: 갑자기 안 가고 싶어지네요.
0: 근데 이런 얘기하다가 꼭 한 번씩 꼭 본인들의 건강과 이 보험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 내가 방송을 만약에 쉬고 내려가는 길에 이런 방송을 들었다라고 한번 전달해 주시고
1: 네.
0: 자자 중요한 게 항상 뭐냐면 바로 보장 분석. 항상 내가 언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저희가 내내 방송 때 얘기했지만 어쨌든 내게 필요한 보장은 내 생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의 어떠한 상황들을 기준으로 내 걸 판단하지 마시고 내 걸 좀 객관화시켜서 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네.
2: 그걸 보기 위해서 상담을 좀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원희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짧다 보니까 연휴의 시계가 더 빨리 흐르는 느낌인데요. 뭐 해야 할 일, 챙겨야 할 사람도 많겠지만 좀 잠깐이라도 내 몸과 마음부터 쉬게 해주는 시간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쿨의 All For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이나 외곽 방면 모두 교통량이 많은 추석 당일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 쪽 가는데 요금소 기준 8시간이 넘게 소요가 되고 있고요. 광주에서도 6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멀리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남장성 분기점 일대와 미륵 익산 미륵 휴게소에서 논산 분기점까지 밀리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면으로도 논산 분기점에서 논산까지 양촌 하이패스 요금소 일대와 서대전 분기점에서 유성까지 북대전에서 회덕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들어와서도 천안 방면 연무나들목에서 선운산 나들목까지 2인 휴게소에서 공주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북공주 분기점에서 남풍새 나들목까지도 정체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3.4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가시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만약에 달이 없다면 어떨까요? 한 달, 두 달 하는 시간에 단위도 없을 거고요. 문 리버나 신라의 달빵 같은 노래도 없을 거겠죠. 호수에 비친 달을 껴안으려다가 물에 빠졌다는 이태백의 시도 없을 거고요. 방아 찢는 토끼와 월계수 얘기도 물론 없었겠죠. 자, 그러고 보면 달이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환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같습니다. 아직 추석 보름달은 뜨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엔 이미 보름달 하나씩 다 떴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정이 모여서 꽉 찬 보름달이 우리 마음에 휘영청 떴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갈할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즐겨 김부자 달타령.

한가위 보름달은 하늘 위에만 뜨는 것은 아니죠. 따뜻한 밥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웃음과 한숨을 함께 놓는 자리. 여행을 가서라도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 추석 식탁 위에는 휘영청 보름달이 떴습니다.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추석 특집 최유결 이렇게 나죠 듣고 계시고요. 대한민국 레전드들의 인생곡 10곡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허리케인 가요 톱10 대한민국 대표 악단장 돼지아빠 신재동 씨 편입니다.

0: 레전드 가요 10곡 추천해 주실 귀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작곡가 겸 베이시스트 돼지 아빠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KBS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재동입니다. 예.
0: 딩동댕. 자, 돼지 아빠라 별명 이거 어떻게 얻게 되신 거예요?
1: 아, 지방 녹화 당시 때 예. 어떤 그 출연자가 돼지를 한 마리 들고 나왔어요.
0: 무대로요?
1: 예, 아빠 찾는다고.
0: 녹화할 때?
1: 녹화할 때. 예. 예, 그래서 돼지 한 마리 들고 나왔는데 없고 예.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예. 돼지가 저 소변을 쫙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노출이 되고
0: 그 화면에도 나갔습니까?
1: 다 나갔습니다.
0: 본방에도?
1: 예, 본방에 다 나갔어요.
0: 돼지 아빠라고 누가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소개 선생님이 그 여자분이 이제 그 돼지를 본인이 키우는데 예. 아빠가 없다. 아빠 찾으러 나왔다.
0: 컨셉을 그렇게 하고 무대로 예, 올라오신 거구나.
1: 그래서 제가 돼지 아빠가 그때
0: 아, 이게 그분은 이제 노래하러 나오신 분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재미삼아 자기 키우던 돼지를 한 마리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돼지 네. 아빠가 되셨구나.
1: 네네.
0: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들었고요. 자 이제 여름 특집 5인 5색 가요 톱10 10곡을 저희가 이제 부탁드렸는데 잘 골라오셨죠?
1: 예. 예. 뭐 골라본다고 골라봤습니다. 예.
0: 이 10곡은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출연하시는 셀럽 여러분께서 각자 10대 노래 명반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자, 먼저 첫 곡은 어떤 노래를 선곡하셨습니까, 그러면?
1: 아, 그 저희들하고 거의 같은 또래, 같은 시기인데 그 어린 젊은 나이에 좀 유명을 달리 했는데
0: 네.
1: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
0: 유재하의 사랑하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렇죠 네, 저희 맞습니다. 세대라고 그러는데 유재하 씨는 제가 찾아보면은 62년생이시던데
1: 뭐 거의 다 그 시대죠
0: 신재동 악단장님 몇 년생이세요
1: 저는
0: 네? 저는 60년생이고
1: 아 그러세요 네. 짓드세요
0: 예 네.
1: 네. 저도 뭐 비슷해요
0: 예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세대 이렇게 셨구나
1: 예, 예.
0: 유재하 씨가 참 이 첫 음반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예.
0: 이 노래 발표하고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이제 요절을 했습니다.
1: 네,
0: 이때
1: 네.
0: 나이가 이제 25이던데
1: 예, 맞습니다.
0: 너무나 인재가 일찍 가서 안타깝습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자, 근데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이신데 말이죠. 아주 의외의 선곡이에요. 이 노래를 첫 곡으로 꼽은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1: 아, 뭐 그때 이때 당시 저희들은 저 그룹을 했었으니까 거의 같은 뭐 세대들의 음악 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0: 그때도 같이 알고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1: 친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은 왜냐하면 이제 음악하는 시장이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0: 예.
1: 우리 뭐 종로상가 그래도 나가면 가끔씩 보기도 하고
0: 예.
1: 그다음에 뭐 또 용필 형님하고 이래서 가끔씩 보기도 하고
0: 그러니까
1: 뭐.
0: 보면은 말이에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도 같이 했더라고요 유재하 씨가
1: 예 맞습니다
0: 유재하 씨가 거기서 무슨 악기를
1: 거기 건반 피아노 춤이죠
0: 아 유재하 씨가 한대 작곡가 다녔으니까 예. 그래서 건반 피아노를 연주했군요
1: 그 노래 가사말이 잘 들리고
0: 예.
1: 멜로디 라인이 잘 들리는
0: 그렇죠.
1: 그런 정도의 편곡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음악이 많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노랫말을 안 건드리고.
0: 저희 몇 주 전에 이 시간에 작사가 김동찬 씨 네. 전국노래자랑 심사위원 하신
1: 예.
0: 분.
1: 예. 예.
0: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1: 아유, 잘 알죠.
0: 그분은 예. 본인 작품을 첫 곡으로 골라왔었거든요.
1: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0: 신재동 단장님은 본인 작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명곡을 첫 번째 곡으로 골라오셨네요. 예. 예. 자, 이제 그러면 자 여름 특집 5인 5색 허리케인 가요 톱10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의 첫 번째 추천곡 듣겠습니다. 유재하의

0: 여름 특집 5인 5색 허리케인 가요 톱10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아단장의 첫 추천곡으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봤습니다. 참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노랫말도 좋고 이제 첫 번째 곡은 이제 들었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어요?
1: 네, 이거도 저희도 이제 무대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같은 그 동질성 같은 것만 좀 느껴서
0: 네.
1: 그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0: 연극이 끝난 후
1: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0: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네. 노래말에는 난 뒤로 돼 있는데 제목은 네. 또 끝난 후군요.
1: 예. 아니, 노래를 잘하시네요.
0: 저기요. 예. 인생 뭐 있니 또 가수.
1: 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인생 뭐 있니.
0: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노래 연극이 끝나고 난 후가 이 대학가 이제 80년이죠. 그렇죠. 은상수상곡이었는데 예, 예, 예. 이 노래 선곡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1: 이 노래가 사실은 그 리듬이 되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깔끔하면서 되게 신이 나요. 이거 그렇죠. 듣고 있으면 괜히 들썩들썩 하게 되는 정도의 리듬인데.
0: 그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이런 식으로.
1: 예. 그리고 어떤 그 정통 트롯 쪽 멜로디에서 살짝 벗어난 예. 그 발라드 쪽 같은 그 멜로디 라인이고.
0: 예.
1: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음악을 쭉 오래 해서 야간 없어도 좀 많이 했었고
0: 네.
1: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끝나고 나서 쭉 빠지면 다 사람도 없고 뭐 이런 데 오는 공허함
0: 그렇죠, 같은 거 그렇죠.
1: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서
0: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연극 배우들만의 노래는 아닌 것 같고 모든 그렇죠. 일상이 다 그렇잖아요.
1: 예,
0: 내가 한껏 준비해서 뭔 일을 다 끝냈을 때 그

0: 때 생기는 허탈감.
1: 맞습니다.
0: 이게 그게 비단 연극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다 보고 났을 때 그 허탈함. 예. 뭐 이런 거겠죠.
1: 그렇죠. 예.
0: 이게 노랫말이 참 연극이 좀 소개를 제가 해보면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완전 깜깜한 거예요, 그죠? 극장안이.
1: 그렇죠. 예, 예.
0: 빨리 퇴근 안 하고 왜 앉아있어, 그래? 네?
1: 아, 왜냐면 또 그 무대라는 게 예. 되게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막 그 스펙타클하고 뭐 이런 것들이 확
0: 끝난
1: 갔다가
0: 거야.
1: 갑자기 예. 쫙 없어지면
0: 그러니까요.
1: 굉장히 허무하고 공허하고.
0: 밴드 젊으셨을 때 하셨을 때는 이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으셨겠다.
1: 진짜 많이 받았죠. 특히 예. 뭐 나이트럽 같은 데는 보면 한 3시 반, 3시 50분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0: 새벽에?
1: 예. 예. 그러면 딱 끝나면 조명
0: 탈하고
1: 예, 저 거기는 조명이
0: 야야 악기 걷어라 뭐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1: 조명이 그래도?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확 켜져 불을. 그리고 사람 손님들 쫙 빠져나가고 그렇지. 이러면 남는 사람들이 우리만 남는 거예요. 예,
0: 그때 허전함, 쓸쓸함. 예,
1: 그렇죠.
0: 그러면 또 가서 또 이 약주로 우리, 예?
1: 뭐가 그렇게 달리고 그런 거죠. 뭐.
0: 자 그러면 신제동 악단장이 두 번째 노래로 선곡한 샤프 연극이 끝난 후.

0: 네. 80년에 나온 노래니까 지금 나온 지가 보세요. 지금 40년이.
1: 그렇죠.
0: 그죠? 40년이 넘은 거예요.
1: 아, 오래됐습니다.
0: 오. 근데 지금 들어도 뭐 전혀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 못 받고 오히려 첨단을 걷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1: 사운드를 들어보면 약간 뭔가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정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없고
0: 네.
1: 약간 살짝 그 템포도 살짝씩 떨어지고 예. 약간 어긋나는 듯한 느낌? 아,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연주고 편곡이에요.
0: 예.
1: 그래서 더 많이 좀 불려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기계적으로 만든 음악 같지가 않고.
0: 예. 그렇군요.
1: 그래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예, 세 번째 곡도 궁금합니다. 어떤 곡 선곡해 오셨어요?
1: 예, 이 곡은 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 대통령이다라고까지 할 칭할 정도로 그 아주 그냥 극찬을 했죠. 서태지 씨에 대해서.
0: 네.
1: 난 알아요.
0: 난
1: 뭐 이런 노래인데.
0: 알아요. 예.
1: 예. 진짜 뭐 현 그때 당시에 멜로디 라인이나 음악 그다음에 뭐 장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방에 다 무너뜨리고
0: 그러니까요.
1: 전혀 새로운 장르가 탄생을 하는 그런 네. 시대에
0: 난 알아요. 야, 저도 그때 생방송으로 봤던 게 분명히 기억이 나고
1: 이 서태지 씨가 이 포지션이 베이스예요. 베이스. 베이스 기타.
0: 아, 서태지 씨가 베이스 신재동 악단장도 베이시스트로
1: 저도 베이스인데 그 신화위라는 그룹에서 예. 베이스를 쳤었어요.
0: 신대 첼시 있는
1: 예.
0: 근데 거기서 시작했구나.
1: 베이스 치는 분들이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베이스 연주가 퍼스트 기타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던데 박자 맞추고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1: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기타가
0: 그래요?
1: 그러니까 감정으로 치는 악기가 베이스인 것 같아요.
0: 근데 남자들의 악기로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둥둥 둥둥당당 둥둥당당 둥둥. 자, 당시에는 한국어로 하는 랩 자체가 그리고 또 화제였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최초로 이런 랩이 소개됐다고 그래요?
1: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랩이라는 그런 장르가 나오질 않은 그런
0: 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 그랬을 때였는데
1: 저쪽에 이제 흑인들이나 미국, 네. 이쪽에서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넘어오질 않았었거든요.
0: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1: 이제 처음에는 뭐야? 뭐 거기 뭐 그 퉁소 소리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네. 악기도 굉장히 국악 쪽에 악기를 많이 썼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너무 튀려고 뭐 애쓴 거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글도 그렇고 멜로디 라인도 그렇고 야,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0: 그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1: 네, 그랬어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0: 네. 노래 듣겠습니다. 난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2: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허리케인 라디오 5인 5색 가요 톱10 전국 노래자랑 돼지 아빠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악단장님, 근데 시간이 저희가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 추천해 네. 주신 10곡 중에 5곡은요, 네. 불가피하게 메들리로 다 듣지 못하고 아, 예,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합니다.
3: 아, 좋습니다.
2: 네, 중간중간 저 악단장께서 예. 제가 질문 드리고 그러면 선곡 이유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이러면서 네. 메들리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0: 가요톱10 추천곡 10곡 중에 이제 네 번째 곡으로 이문세의 옛사랑이죠. 예, 선곡을 해오셨네요.
1: 네.
0: 선곡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1: 아, 이거는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 사랑 같은 얘기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또 뭐 부모님 생각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추억들이
0: 네.
1: 뭐 잊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냥. 네, 있음이 있는 대로 없으면 놔두는 거
0: 네.
1: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0: 이별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자.
1: 네. 네.
0: 이 노래 듣고 부모님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1: 저는 났었어요.
0: 그래요?
1: 저 끝에 맨 끝에 가사 보면 광화문에서 눈이 눈발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그 가사가 나오거든요.
0: 거기에서 부모님을 연상을 해.
1: 아니 근데 그런 느낌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별이잖아요.
0: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1: 네, 이별도 참 목매게 보고 싶은데, 예. 아, 빨리 잊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생각난 대로, 생각난 대로 냅두자.
0: 자, 어르신들은 다 생전에 계시죠?
1: 아닙니다.
0: 두 분 다?
1: 예, 일찌감치 돌아가셨어요.
0: 그래서 더 그 예, 예. 마음속에 부모님이 떠올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
1: 옛날 여자친구도 살짝 떠올리긴 하고 부모님이 떠올려.
0: 자 좋습니다.

0: 악단장의 인생 곡 10곡 중에 다섯 번째 곡 케베코 낭만의 대화입니다. 선정하신 이유는
1: 중장년층 남자분들은 다 한두 번씩 불러보지 않았을까요?
0: 근데 저도 좀 불러보고 싶은데 노래가 너무 어려워.
1: 아, 그래요?
0: 어렵지 않습니까, 이 노래?
1: 저는 이거 노래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곡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0: 이게 저 부점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죠? 피아노 연주, 베이스 연주는 어때요?
1: 그렇죠. 베이스도 그 일반 그냥 편안한 연주는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맞아요.
1: 덕분이기 때문에.
0: 네. 여기 나오는 이제 위스키가 있잖아요. 도라지. 네. 마셔본 적 있어요?
1: 가물가물한데 마셔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아마 옛날에 저 네. 기억에 조금 남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술 귀할 때
1: 네.
0: 그러니까 인삼주 그런 거 마시고 그럴 때
1: 네.
0: 누가 도라지 거기다 넣어서 팔았나 봐. 아니 이 술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랫말에 네. 보면.
1: 아니 저는 지방에서 저 연주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0: 네.
1: 지방에 어떤 그 다방 같은 데 가면 네. 그게 있었어요.
0: 도라지 위스키가?
1: 네, 네. 드문드문 있는 데가 있었어요.
0: 아, 다방에서 그거를
1: 있었어요.
0: 팔았는지 그냥 줬는지 모르지만
1: 아니 쌍화 차 시키면 왜 계란 동동 띄워서 그렇지, 그렇지. 주잖아요.
0: 그런 건 알죠. 저는.
1: 그런 다방에서 그거 한두 번 제가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0: 네, 그러시구나.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고동 소리

0: 여섯 번째 곡입니다.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왜 그랬네. 신재도 악단장은 인생곡으로 여섯 번째 곡으로 했습니다만 저보고 예. 인생곡 열 곡을 추천해라. 예. 우리 대중가요 중에. 그러면 이거 1번입니다. 이거.
1: 저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0: 근데 왜 6번을 했어요?
1: 아니 근데 뭐
0: 조용필 씨가 들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1: 이거 꼭 순서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예. 어, 이건 뭐 그냥 말할 거 없잖아요.
0: 알았어요. 예. 예. 저 선정 이후 뭐 들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1: 아, 그럼 노래를 너무나 잘했고.
0: 그러니까요.
1: 네. 아, 노래 너무나 잘했어요.
0: 그거 아니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수의 꿈을 갖게 만든 분이 바로 이 조용필입니다. 네. 이분이 저희보다 10살 위잖아요. 맞습니다. 50년생이고. 네. 제가 중학교 막 들어갈 때 70년대 초반인데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 트랜지스터 FM 라디오 네, 네. 시커먼 로켓 배터리 두부만 한 거 노란 고무줄 띵띵 묶어가지고 하는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딱 켰는데
1: 딱 나오는 거예요.
0: 야,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 아니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잘하지?
1: 그러니까요.
0: 나도 나중에 가수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1: 아 그러죠.
0: 그래서 제가 가수의 꿈을
1: 지금 하시는 게 뭐라고요? 제목.
0: 노래 제목이요? 네. 안 가르쳐줘.
1: 아니 아까 들었는데 그 까먹었어요 제가.
0: 안 가르쳐줘. 어우 창피해. 조용필 씨 앞에서 이런 얘기가 안 되고.

0: 한화동 악단장이 선곡한 일곱 번째 가요 톱텐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어머님의 자장가?
1: 네. 아, 이 노래는 뭐, 이 노래도.
0: 저는 솔직히 익숙하진 않은데.
1: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룹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그룹 받는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참 음악 잘한다, 이 사람들. 멋있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랑과 평화.
0: 예.
1: 뭐, 그 더 위로 올라가면, 뭐, 힙5, 힙6, 뭐, 많게
0: 그쵸,
1: 있지만.
0: 힙6.
1: 네, 힙6. 네, 많게 되면, 이 분들 음악은 우리 그룹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그, 저 정도만 하면
0: 롤 모델이
1: 다 된 거다.
0: 아, 사랑과 평화는 장미, 장미 한성이
1: 한동안 뜸했었지.
0: 한동안 뜸했었지.
1: 그렇죠. 웬일까 궁금했었지. 그러니까 리듬 있는 그때 당시에 아, 실력 있는 뭐 명곤이 형이나 지금 이철이 형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그 팀에 다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완전히 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0: 일단 선정 이유.
1: 그러니까 멜로디도 그렇고
0: 롤 모델이었고
1: 네, 사실은 가사는 뭐 그냥 그 돌아가신 어머니 좀 그리워하는 그런 가사인데 그 사운드나 연주나 이런 네. 실력들이 나중에 보면 여기 기타 애드립이 또 나와요.
0: 네.
1: 그런 것들이 막 기가 막혀.
0: 상당히 슬로우 느린 곡인데요.
1: 네, 네, 네.
0: 느린 곡인데 기타 연주가 현란하진 않을 것 같아요.
1: 아, 근데 현란하진 않은데 현란합니다.
0: 그래요?
1: 아,
0: 무슨 말씀이에요?
1: 맞죠.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거죠. 깊이가. 뭘 막 이렇게 페이지를 한다고 해서 현란한 게 아니라
0: 예.
1: 그 연주가 주는 그 애드립이 주는 그 속깊은 느낌 같은 게 가슴으로 그냥 확 와닿아요.
0: 무슨 말씀인지 혼자만 알고 계시고 잘 모르겠다.
1: 잘 이해 안 되세요? 너무 어려웠나?
0: 아니야.
1: 이거 느낌이 연주하는 사람들은
0: 그렇죠. 연주자들하고는 제가 느낌이 다른 거니까.
1: 네.
0: 예. 아.

0: 네, 여덟 번째 곡입니다. 김태화의 아. 안녕.
1: 네. 예.
0: 선정 이유요?
1: 이 노래는 이걸 듣고 있으면
0: 예.
1: 저절로 이렇게 눈물이 좀 흐르려요. 그 정도 심해지면
0: 네.
1: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 정도로 그 남녀간의 어떤 그 이별 이야기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 곤이 잠들어 있는 저기 그 여자 친구를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심정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너무 그 편하게 기계도 안 부리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 그 느낌이
0: 예.
1: 좋아서 이 편곡이
0: 예.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건들지 않는 그러니까 여백을 지금 보면 들어보시면 크게 뭐 사운드가 다른 게 없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저 드럼하고 피아노하고 이렇게 리듬만 나오는데
0: 예.
1: 그래서 그 이 글이 얘기해 주는 것도 더 속속 잘 들어오고
0: 네. 여백의 편곡이다
1: 비워준 거죠 많이
0: 아, 편곡인데 기교를 안 부리고 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나게 만드는 여백 예. 그러면 여백의 표현이다 그러면 편곡이다 뭐 동양화 그림으로 치면은 네? 수채화?
1: 오,
0: 제가 그렇게, 너무 막 드립니다.
1: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0: 제가 괜찮아요?
1: 멋있는 수채를 잘 별로 뵌 적이 없어서.
0: 알았습니다.

0: 김태환 씨가 정훈이 씨 또 남편이잖아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케인 라디오 여름 특집 5인 5색 가요 톱10 KBS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의 추천곡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두 곡이 남았습니다. 여덟 곡까지는 소개해드렸고요. 자, 여덟 번째 곡은 어떤 곡을 해오셨나요?
1: 네, 이 곡은 그때 저희들이 그룹을 할 때 이분이 우리 그 주변에서 그냥 어떤 지금 우리 얘기하면 왜 영화배우 최민식 씨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예, 예. 약간 그
0: 이단아?
1: 뭐 그런 나, 예.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네. 자기가 가는 길이 뚜렷하고 추구하는 음악이 뚜렷하고 뭐 이런 분. 예, 그다음에 약간 사차원적인 그런 느낌. 네. 그냥 굉장히 그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수였거든요.
0: 누구죠?
1: 김현식 씨의 예.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네, 거 한번 그렇군요. 해봤습니다.
0: 예.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예.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 아 이거 참 안 나옵니다 오늘.
1: 아까 뭐라고 제목 뭐라고 그러셨죠?
0: 아 됐어요. 아, 인생 뭐 있니?
1: 아, 인생 뭐 있니? 아 난 참.
0: 아니 여보세요. 아, 지금 조용필 김현식 얘기하는 데 자꾸 저를 끼워 넣으시려고 그래. 안 아니, 됩니다.
1: 그 인생 뭐 있어요? 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0: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겠습니다.

0: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참 애절해요. 예.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이러면서 띠리 띠리리리리리 죄송합니다. 아니, 아, 그렇잖아요. 정확하시네요. 마지막 부분 예. 되면 어떤 때는 눈물 나. 라디오에서 이 노래 나올
1: 맞습니다.
0: 때. 괜히. 괜히 막 눈물 나.
1: 노래를 들으면 제 노래라는 게 그런 게 있나 봐요. 매력이. 이 노래 딱 듣는 순간 그냥 그 시절 그 순간으로 쑥 빨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0: 예. 우리 노래가 주는 인간한테 주는 가장 큰 힘이 지금 나를 과거로 데려다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1: 아, 역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 제가 잠깐.
0: 아, 저도 어디서 본 거예요. 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한 곡 남았습니다. 네, 어떤 네. 곡을 고르셨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어떤 곡인가요?
1: 네네네. 아, 이 곡도 이건 명곡입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팝송 같은 우리 가요예요.
0: 어떤 곡이죠?
1: 조용필 씨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곡인데
0: 오늘 그러면 10곡 중에 조용필 노래가 두 곡이네요.
1: 네. 예. 제가 워낙 또 좋아했어요. 이 조용필님을.
0: 예.
1: 그래서 뭐.
0: 아니, 대한민국에서 조용필 씨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어디 있어요?
1: 같이 술도 좀 하고 막 그래서.
0: 아, 그랬습니까?
1: 예. 참 예. 저 존경하고. 아,
0: 혹시 존경. 그럴 때 있으면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1: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0: 제가요.
1: 예.
0: 여의도 MBC 있을 때 회사를 다녔을 때 그때 네. MBC 가끔 나오시 그러면은
1: 네.
0: 그 여의도에 어디 카페 같은 데 있어요.
1: 네. 네. 네.
0: 그런 데서 한번 좀 제가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1: 보셨어요?
0: 한잔하고 있는데 네. 저 끝자리에 누가 그러더라고. 화장실 갔다 오더니 야, 저기 조용필 왔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분하고 둘이서 아마 매니저분이겠죠? 그 밤 시간에.
1: 그렇겠죠.
0: 아마 MBC 출연하였던가 KBS 출연하였으니까 그 근처에 이제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요, 그 카페라 술집 안에서 담배 피울 때니까.
1: 그렇죠. 네. 네.
0: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쫓아가서 사인이라도 제가 워낙 팬이니까.
1: 네, 네.
0: 아, 근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 받았잖아요, 그때.
1: 아, 예. 아니, 들이대시지, 왜.
0: 글쎄, 그 들이댔어야 되는데.
1: 아, 이색 뭐 있습니까?
0: 아, 글쎄 말입니다. 자, 조용필의 이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선정 이유는?
1: 이 글이요. 글을 나중에 차차 한번 읽어보시면. 글이 굉장히 심오해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랑, 물론 뭐 연결되면 연결되겠지만 테마가 주테마가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됐죠.
0: 예.
1: 늘어놓아서 그런 이제 거기에 멜로디가 예. 원래 또 그.
0: 예, 작곡은 조용필 씨가 본인이 하신 거예요.
1: 저는 그렇게

0: 박주연 씨가 이제 작사를 하셨고 네, 네. 네. 아주 절제된 창법이라고 그러셨는데 좀 더 이 부분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1: 절제된 창법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슬픈 노래면 가사에 취해서 본인이 먼저 이제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그 노래를 듣는 관객이나 애청자 입장에서는 깊이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0: 예. 너무 과하게 하면 예. 과유불급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 그래서 가사는 막 와서 가슴을 건드리는데 예. 이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편하게 그 막 그 참고 참으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더 절절하게
0: 그러니까 좋아요. 진짜 유명한 가수 명가수니까 그게 가능해요. 저는 이게 절제하면서 부르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창법이. 그냥 저는 그냥 질러야 시원하거든요.
1: 대표적인 게요. 이미자 선생님하고 우리 용필 형님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10년 전 30년 전에 노래 불렀던 노래하고 거의 똑같이 불러요.
0: 아.
1: 그래서 뭐 리듬을 깬댕거나 땡댕거나 뭐 조금 뭐 이렇게 요즘 가수들 그런 가수들 많잖아요.
0: 예.
1: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비 내리는 호남선.
0: 예.
1: 그러면 박자 맞춰서 예? 완행열차에 이러는데 예.
0: 아싸.
1: 비 내리는 예. 호남선. 아. 완행열차.
0: MSG 팍팍 넣어가지고 하는 거. 예. 그렇게 뭐 안 한다 이런 얘기죠.
1: 절대 안 해요.
0: 자, 이렇게 허리케인 여름 특집 5인 5색 가요 톱10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돼지 아빠 KBS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이 추천해준 불멸의 가요 톱10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신재동 악단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아유, 고맙습니다.
0: 네, 저도 아까 있었던 뭐 노래 뭐 마지막이니까 좀 하나. 혹시 저 뭐 무리한 부탁인지 알겠습니다만 인생 뭐 있니? 그 중간에 보면 그 가수들 나와서 초청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1: 예, 하죠. 예? 예.
0: 혹시 저 안 돼요? 그럼?
1: 제가
0: 인생 뭐 있니?
1: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예. 뭐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0: 정말 들이대 주실 거예요?
1: 예, 우리 최일구 아나운서.
0: 제가 전화번호 끝나고 드릴게요.
1: 아, 있습니다. 노래자랑 무대에서 한번 뵈시죠. 뭐. 노래자랑 무대에서 한번 뵈시죠. 뭐.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0: 이만 인사하겠습니다. 신재동 KBS 악단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6: TBS 교통정보
7: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인 구간이 늘고 있는데요. 청계천 시점에서 황학교 구간은 2시 34분부터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여의 2교 남단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어서 더욱 불편한 진행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총 80km 구간 가까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영동 1터널 일대와 비룡분기점에서 대전까지 신탄진에서 주감휴게소 또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 일대 밀리고 청주휴게소 부근으로도 정체가 됩니다.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 또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과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부산 방면으로는 옥산분기점 부근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이 일대 불편한 진행이고 죽전휴게소 휴게소에서 신갈분기점, 오산에서 남사정류장과 천안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허리케인 라디오의 복덩이 가수죠. 이재령이 부르는.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고 복이 들어온다. 저도 가끔 저 안성 한 뭐 2주에 한 번은 꼭 내려가려고 하는데 예. 이 어머니가 이제 귀가 또 잘 안 들리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러면 가끔 가다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엄마한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저를 발견하고서 제 스스로한테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효도 뭐 그런 거 큰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마음 하나 예. 그냥 어르신들 기분 안 상하게 요렇게 하는 거 작은 마음씨 요런 거 효도가 아닐까. 꼭 뭐 용돈을 뭐 몇십만 원 드려야 되고 뭐 그런 거가 효도는 아니겠더라.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고 보면 제가 아직도 불효자인 것 같습니다. 예. 엄마 귀 안 들린다고 소리 퍽퍽 지르다 와가지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절대 또 안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도 지금 아직은 건강하고 귀도 잘 들리고 걸어다닐 수 있지만 우리도 20년 뒤, 예, 15년 뒤 이때쯤 되면 저희 부모님처럼 된다는 거 명심하면서 살자고요. 0337님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뒷북일지 모른데 간만에 차 운전하면서 듣느라 19 DJ 얼굴을 이제 봤네요. 아, 유튜브를 이제 차 세워놓고 보셨나 봐. 날렵한 턱선의 베이겠어요. 제가 진짜 살 빠진 거 티가 엄청나고요. 회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 하세요. 저도 자극받아서 살 좀 빼야겠습니다. 0337님한테 제가 팁을 제 경험담을 팁을 한번 드리면 자극받고 싶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유튜브 보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당뇨 전 단계라 이 당뇨병과 관련된 유튜브 하나를 딱 보면 그 알고리즘으로 뭐 상로병사의 비밀이 뭐 명의 뭐 이런 거 또 각 양방 한방 의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다 보면은 저절로 각성이 됩니다. 네. 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힘이 빠졌다. 각성을 하실 때 뭘로 보느냐? 유튜브. 요럴 때 유익한 유튜브더라고요. 이런 걸 보시면.

0: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케인이 자랑하는 광고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난 것처럼 믿다.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실버들 힘든 싱어 이대가왕 출신이죠. 보조 MC로 저하고 이제 같이 할 겁니다. 사우스 마운틴 남산이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잠시 후 힘든 싱어입니다.

0: 한번 해봐요.
1: 이야!
0: 예비스타의 선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 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기획.

0: 멤버들 힘든 쇼!
1: 보조 MC 오늘 신났습니다.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떠요.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출연이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나왔습니다. 자, 보조 MC. 수많은 연예인을 배출한 명문, 서울예대. 차만 타면 오는데. 국민가수를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 사우스 마운틴, 남산입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대로 추석. 날 그리고 귀향길 귀성길에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노래 가수 남산의 차만 타면 오는 대로 국민 가수
1: 짧게,
2: 국민
1: 짧게.
2: 가요로 등극하고 싶은 네. 힘든 싱어의 2대 가왕이 빛나는 스페셜
1: 해요.
2: 게스트 MC
1: 짧게.
2: 가수 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옐로 카드야. 너무 길어요 지금.
2: 여보세요.
1: 아 근데 차가 왜 안 와요? 근데 왜 고장 났어?
2: 차 때가 되면 옵니다.
1: 지금 차만 기다리세요. 타면 오는데 왜 그 차가 안 오냐 이거예요.
2: 차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시간표대로 오는 거죠.
1: 4566님께서 오늘 명 MC 두 분의 케미를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기대합니다. 야, 명 MC가 된 겁니까 지금?
2: 자,
1: 저는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명 MC라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2: 청취자분들은요. 네. 듣는 분들은 다 명 MC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만 저를 아주 그냥 땅바닥으로 내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깔아 뭉갤라고.
1: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보조 MC, 자, 이 줄여서 이제 보엠으로 합시다.
2: 네? 아, 스페셜 게스트 마스터 세레모니.
1: 보엠, 네. 보엠,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 오늘도 의상이 뭐 빛가번쩍하네. 이게 뭐야, 이거 또.
2: 역시 그 힘든 싱어의 그 스페셜 게스트 MC는 가수 못지않는 2대 가왕이 빛나기 때문에.
1: 의상은 뭐 거의 엘비스 프레슬이네.
2: 아유, 엘비스 프레슬 뿐만 아니라 노래, 가창력, 실력 모든 게 입증하는 네. 그런
1: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할머니 하세요.
1: 조금만 얘기하시고. 네. 아마 엘비스도 생전에 이렇게 멋진 의상을 입지 못했을 것 같아. 제가 그 남산 씨가 왜 처음 나오면서 저한테 그 남는 거라고 왜 녹색 그린 자켓 저한테 준 거 있잖아요.
2: 여보세요. 남는 거 드린가 하면 사다 드렸습니다.
1: 뭐 사다 준 거야? 집에 있던 거 남는 거 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2: 아예 벌써 사이즈 자체가
1: 안 돼요. 그 자켓이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 미국 사람들이 입던 건가 봐. 그래가지고
2: 여보세요?
1: 수선을 해가지고 팔을 좀 줄여가지고 내일 입을 거예요. 그걸.
2: 옷을 사면은 네. 그 소매 기장은 다 줄이고 기장도 줄여 입어야 됩니다.
1: 아, 이거 팔만 줄였어. 하여튼 내일 제가 예, 여기 저 서울 구로구청에 저 안양천변에서 행사가 있거든.
2: 아, 그렇습니다.
1: 거기 저 일부 행사를 맡기로 했는데 예. 내일 그거 입고 갈 거예요.
2: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하시고
2: 고맙습니다. 네. 네.
1: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이제 류인숙 씨 지난주에 네. 4승을 거뒀습니다.
3: 네.
1: 오늘 5승 가왕에 도전하는 날이네요.
3: 네.
1: 소감이 어떠세요?
3: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1: 최선을 다해서
3: 네, 해보겠습니다.
1: 오늘도 남해에서 고쳐 네, 버스로
3: 버스 타고 왔어요.
1: 몇 시간 걸렸어요?
3: 여기까지 한 5시간.
1: 어디서 터미널은 어디서 타셨는데?
3: 남부 터미널이요.
1: 아니 출발.
3: 아, 남해.
1: 남해.
3: 예, 공용 타.
1: 아, 남해에서 서울 남부 터미널.
3: 아침에
1: 5시간.
3: 예, 8시 버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류인숙 씨가 5승 가왕을 성취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키를 쥐고 있는 도전자가 지금 빨간 자켓에 바지. 아, 오늘 뭐 의상이 뭐 보엠도 그렇고 류인숙 씨는 보라색이고 오늘 도전자는 또 빨간색이고 아 휘황찬란합니다.
2: 오늘 방송 자체가 그 행사에 반갑습니다.
1: 자, 사우스 마운틴 네. 오늘의 챌린저 소개해 주세요.
2: 가수 권일 KBS 신무대 가창상 수상.
1: 저 오네요. 좀 불 좀 보면서 그냥 이것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2: 여보세요. 저거 보시오.
1: 자, 다시
2: 한번
1: 네. 다시.
2: 가수 권일 KBS 가요무대 가창상 수상 이후 2012년 행담도의 밤 그대 품에를 발표한 이후 2022년 그렇게는 못합니다. 4집까지 활동해오고 있는 실버돌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노래교실에서 강사로도 활동하는 팔방미인입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주인공 이남 가수 권일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4: 반갑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권일입니다. 반갑습니다.
1: 이분들 두 분 알아요? 보조 MC하고.
4: 잘 몰라요.
1: 처음 보는 거예요?
4: 네, 오늘 처음 봅니다.
5: 오. 저 친구하고 같이 활동하고 네. MBC도 보고 노래 교실 선생도 하고 네. 밤에 올겐도 치고 뭐 드럼도 치고 안 할 못하는
1: 씨가
5: 네, 네.
1: 아, 진짜 팔방미인이시네.
5: 네. 없습니다.
1: 존경합니다.
4: 아유 별 말씀을요.
1: 그리고 전자 올겐까지 치시고
4: 뭐 잘은 못하지만은
1: 제가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 나중에 네. 한번 좀 코치를 좀 받는 걸로 하고. 근데 여보세요.
5: 말씀하세요.
1: 소개라는데 KBS 가요 무대 가창상에 어디 있어요?
5: 신인 무대라고 했습니다.
1: 신인 무대라래야지 가요 무대라고 그랬다니까.
5: 아 가요 무대.
1: 가요 무대는 그 월요일 날 그 하는 거고.
5: 그럼으로써 한번 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애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1: 아, 나 참 졌다 졌어 정말. 자, 허리케인 라디오 첫 출연하셨는데 권일 선생님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4: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사실 저도 예. 청취자로서 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방송을 초대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요.
1: 예.
4: 그렇게는 못합니다로 활동하고 있는 권일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신인 무대에서 가창상을 수상을 하셨다. 이게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4: 지금은 없습니다.
1: 옛날에 있었어요. 예, 몇 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4: 제가 출연한 지가 86년도에 출연했어요.
1: 86 아시안 게임 할 때?
4: 예, 맞습니다.
1: 아, 임신혜 선수 라면 먹을 때?
4: 예.
3: 아,
4: 그때 출연했는데.
1: 40년 전에?
4: 예,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20대 때구나.
4: 예, 그죠? 맞아요.
1: 아, 그때 신인상 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버돌 힘든 싱어. 자, 권일 씨 30초 셀프 PR 들어갈 거예요. 자, 셀프 PR 시작.
4: 안녕하십니까. 긴 무명 생활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사랑은 가슴 아파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권일입니다. 저는 큰 교통사고로 아픔을 딛고 우뚝 일어나 노래교실 강의 그리고 청취자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교통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보조 MC 남산 출연하기 위해 왔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이거 고맙습니다. 뭐 웅변을 토하시네. 인사말을 풀고 셀프 PR을 인쇄를 해가지고 오셨고. 아니,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4: 네, 옛날에? 맞습니다. 네.
1: 어떻게? 몇 살 때?
4: 29살 때요.
1: 네.
4: 제가 지방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1: 네.
4: 그가 비가 오는 날에
1: 네.
4: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이 두 명이자 저는 사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요?
4: 네, 맞습니다.
1: 같은 버스 타고
4: 아, 트럭이 이렇게 중간을 제 차를 갔다가 네, 침범을
1: 같은 해요. 동생했던 두 분이 돌아가셨다?
4: 아니, 상대방.
1: 상대방 차를. 네. 어휴. 뭐 병원 생활 꽤 오래 하셨겠네.
4: 제가 대수술을 네 번 하고 병원은 2년 동안 사실 병원에 있었습니다.
1: 그야말로 인간 승리를 하셨구나.
4: 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권일 씨 노래. 그렇게는 못합니다. 뭐 어떤 노래인지. 예? 뭘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4: 뭐 이러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다가
1: 네.
4: 아, 이제 와서 떠난다고 하니
1: 네.
4: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는
1: 너를 노래를. 떠난다는 너를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4: 못하.
1: 예. 너 가지 마라.
4: 그렇죠. 가지 마라.
1: 에이, 간다면 가게 해야지. 못 가게 해 그걸. 예?
4: 네, 좀 많이 또 많이 틀어지면 또
1: 너무 사랑하니까 예,
4: 그렇죠.
5: 제가 볼 때는요 네. 오늘 그 5승에 도전하는 유인수 가수님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만큼은.
1: 그러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는 유인숙 씨 가왕을 못하게 하겠다는
5: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전한 거 아닙니까?
1: 아, 그래서 출전한 거예요?
5: 아, 그렇죠.
1: 유인숙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네, 그냥 뭐 겨우
1: 웃고 말지요.
3: 네.
1: 보조 MC.
3: 네, 많이 알겠습니다.
1: 논리를 너무 비약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셀프 PR 되었고 노래 교실 강사도 하신다고.
4: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오늘 마치고 사실 성큼 뛰어왔습니다.
1: 아, 노래 교실 마치고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어디서 하십니까, 강릉이시는?
4: 수요일은 신당동.
1: 네.
4: 그다음에 목요일은 구리 마사에
1: 오~
4: 이렇게 쭉 일정이 있습니다.
1: 오늘은 금요일인데.
4: 아 오늘도 금요일 맞아요. 네. 수요일 금요일이니까 맞네요. 네.
1: 신당동에서 예, 예. 노래 강사 하시다가
4: 네. 마치고 왔습니다.
5: 제가 직접 가서요
1: 네.
5: 노래도 불렀고 많은 분들한테 꽃다발도 받고.
1: 누가?
5: 제가 남산 가수가요.
1: 초대해줘서. 여보세요. 네.
5: 말씀하세요.
1: 지금 권일 가수 얘기하는데 아저씨가 왜 튀어나오고?
5: 노래교실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제가 초대 가수 가서
1: 아~ 거기 가서 차만 타면 오는데 불렀어요?
5: 차만 타면 오는데 네. 또 제 노래 불러드렸고 거기서 팁도 줘요. 노래 잘하면
1: 아~
5: 배우분들이 끝나고 또 꽃다발도 주고 사진도 찍자.
1: 가만 있어봐. 이게 사실이에요?
4: 네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1: 아니, 저도 가수인데 인생 모임이
5: 여보세요.
1: 부르면 안 될까?
2: 지금 빠지

0: 있어요. 아무 데나 끼지 마세요.
1: 야, 그거 좋구나, 부대가. 근데, 권일 씨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취미가 아주 독특한 야구를 하신다며요?
2: 아, 제가 원래 그 설린상고를 졸업했습니다.
1: 설린상고 나왔어요? 예, 예. 원효로? 예. 내가 중학교 때 그 옆에 살았는데.
2: 아, 그래요?
1: 예.
2: 예, 그래서 야구의 명문이자, 그래서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1: 설린상고 명문이지. 김시진.
2: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박노준. 예. 저하고는 좀 2년 제가 후배죠,
1: 박노준. 예, 그러시구나. 예. 아, 그래, 지금도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거예요?
2: 어 지금은 뭐 기회 되면 하지만은 사실 야구할 기회가 사실
1: 예,
2: 없습니다.
1: 그렇겠죠. 예. 예. 방송됐다 6500번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태안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보조 MC. 예.
0: 아 방송됐다 아, 6500님 예. 가수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1: 아, 제가 읽었잖아.
0: 저는 태안에 있는데요. 길 옆에 떨어진 밤 주우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예. 충남 태안 길가에서 밤 주우면서 듣고 계시네요. 밤 주워봤어?
1: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1: 그 마지막 건 내가 읽는 거야. 그럼 파블로가 써놓은 거 아니야.
0: 아니야. 혼자 지를 많이 읽다 보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 계시니까.
1: 지금 몇 번째 나오는데도
0: 아저씨가 뭡니까?
1: 자기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남산 씨가 이제 소개를 하면 네. 내가 이제 그 코멘트를 하느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PD가.
0: 아, 웃기려고 했어.
1: 그것까지 다 읽으면 어떡하냐고요. 하여튼 이래서 재밌어, 네, 남산 씨가. 자, 그러면 이제 유인숙 씨 이제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보고 이제 1라운드 시작할게요. 유인숙 씨. 네. 권일 씨만 너무 소개를 오래 해서.
3: 아니, 네. 괜찮습니다. 저는 하도 오늘 6번째 나와가지고.
1: 네.
3: 네.
1: 약 뭐, 친정집 같죠, 여기가?
3: 네. 일단 만 네. 이런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것만도 영광이지 않나 아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자, 그러면.
3: 많은
1: 자,
3: 응원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 대결 시작할 겁니다. 자, 본인의 노래로 하는 거예요. 자, 도전자 권일 씨. 아까 소개해드렸었던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 노래 시작을 하자고요. 자, 요거를 한번 읽어주세요. 4페이지. 자, 요거를.
0: 에든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1: 실버돌.
0: 실버돌.
1: 예.
0: 힘든 싱어. 일생에 도전합니다. 가수 권일 씨. 그렇게는 못합니다. 1번 권일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0: 1번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1번 그렇게는 못한다. 1번 권리 가서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호호.
0: 모험을 왜 해.
2: 이러지도 못하게 저러지도 못하게

0: 씨. 자,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노랫말이 아주 독특해요. 네. 당신을 믿은 내가 순진했나요? 아니면 바보였나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한 모양이죠. 가는 사람을 그래서 속 편하게 보내주고 싶긴 한데 싫다, 안 한다. 나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야, 저기 보조 MC, 보조 MC. 여보세요.
1: 남자가
0: 메인 MC가 물어보면 좀 가만히 계세요. 네. 자, 보조 MC님.
1: 말씀하세요.
0: 사우스 마운틴. 예. 이거 저 좀 구질구질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노랫말이? 그냥 함께 보내주면
1: 가는
0: 되지.
1: 사람을 쿨하게 보내주고 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으라고 했습니다. 옛말에. 네. 사서삼경이 보면.
0: 사서삼경 그런 말이 있어?
1: 없음 말고.
0: 여보세요. 이거 교육적으로 안 좋은 거 그거 되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시고. 네.
1: 아니, 원래는요. 제가 보기엔 남자가 발로 체인 것 같습니다. 예. 여자가 딴 남자가 생겼다든지 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가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 안 되면 바꾸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문자 소개해 주세요. 문자 소개.
1: 좀 구질구질하다는 느낌이 아닌가 보조 MC 남산 씨.
0: 여보세요. 내가 읽었잖아.
1: 제가 읽었어요?
0: 그저 파블로 PD가 네. 나보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적어놓은 걸 아저씨가 읽으면 어떡해.
1: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시키면 시키는 대로.
0: 권일 씨 노래에 대한 그 평가를 해주신 자 9935님부터 소개해주세요.
1: 9935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권일 선생님 정말 최고예요. 사랑합니다.
0: 아유, 노래 교실 감사합니다. 제자들 아닙니까?
1: 회원
0: 선생님이라고
2: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0: 오늘
2: 예.
0: 저 노래 교실 저 후배님들 많이들 여기 홍보 좀 하셨어? 나온다고?
2: 예, 뭐 여기저기 좀 계속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또 계속
1: 749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권일 선생님 너무 잘하십니다. 오, 이렇게 주셨고요.
0: 고맙다고 한마디 하세요. 아유,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1: 그리고 박순봉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2: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도봉구 예. 창동 노래방 사장님 짱여사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와 권일 가수님 노래도 좋고 노래도 잘하시네요. 미남이시네요.
0: 예. 미남이란 얘기는 없는데
1: 제가 뭐. 얘기했습니다. 제가.
0: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팩트를 감사합니다. 위주로 해야지. 예, 예. 청취자가 보낸 문자를 막 자기 마음대로 가공하면 어떻게 해요.
1: 소망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박노준 김건우량 동기생입니다. 바로 옆반이었습니다.
2: 아유 예. 아유.
0: 김건우 선수가 있었나 보죠?
2: 네. 맞아요.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들이죠 이분들은.
2: 예 맞습니다.
0: 예, 예, 예. 오, 박노준 김건우 선수가 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권일 씨의 첫 번째 1라운드 이제 됐고요. 자 이제 오늘 이기면 이제 5승을 거두면서 가왕이 되실 유인숙 씨 남해에서 이제 올라오셨는데 자 1라운드 본인 노래죠. 엄마 엄마.
3: 네.
0: 자, 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0: 지금 엄마 엄마를 부르고 있는 2번 유인숙 가수 오늘 5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문자 2번 오인 유인숙 가수 문자 보내주세요.
1: 유인숙 오인숙이 아니고
0: 유인숙
1: 노래하세요. 집중하셔.

0: 네, 이인숙 씨 잘 들었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본인의 곡 1라운드 곡으로 엄마 엄마 듣고 왔습니다. 자, 응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보조 MC.
1: 아, 팬더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캬, 노래 잘한다. 요, 보내주셨습니다. 그, 김송혁 TV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남의 임이자, 류인숙 가수님, 우승을 진심으로 기원, 응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이제 1라운드는 끝났고, 이제 한 곡씩 이제 부르셨어요?
3: 네.
0: 자, 먼저, 권일 씨는 보니까 이제 빨간 자켓 입고 이렇게 있는 네. 거 보니까, 강진 씨 비슷해.
3: 아, 그래요?
0: 아, 그러니까 목소리 창법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스타일 자체가.
3: 스타일 자체가.
0: 호리호리 하시고. 그 강진 씨도 오면은 그 단색으로 자켓 바지 차려입고 오시는데 아주 화려합니다, 오늘. 빨간색으로. 오. 자,
3: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0: 부르신 네. 소감.
3: 제 노래지만은 사실 이 좋은 방송에서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노래만큼 열심히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리인숙 씨는 어떠셨어요?
2: 네, 저도 이제.
0: 이제 긴장하는 거는 다 없어진 것 같아. 중간에 남산 씨가 막 웃기니까 웃기도 하고 말이죠.
2: 네, 이제 긴장이 정말 오늘은 긴장이 한계도 안 되네요.
0: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실버들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번 권일, 2번 류인숙. 그냥 이름이나 번호만 적어서 힘든 싱어 우승자를 뽑아주세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세요. 네,
0: 여길 때는요. 뽑아주세요. 이렇게 써있긴 써있지만 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아, 이거 똑바로 써주셔야지 그러니까.
0: 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써더라도 이런 걸 좀 대화제로 좀 바꿔라 이런 얘기도.
1: 아,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실버돌 힘든 싱어 2라운드 대결. 이제 커버곡입니다. 도전자 권일 씨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1: 무정한 그 사람이에요.
3: 무정한 사람이에요.
0: 무정한 사람.
1: 무정한
0: 사람. 그자는 아니고 네. 무정한 사람.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명문 서울예대 출신 남산 씨 스탠드바 MC풍으로 권일 씨 소개 좀 부탁합니다.
1: 자, 이번 무대는 노래면 노래, 비주얼, 실력, 삼박자를 두루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 무대 위의 신사 오늘의 무대 권일 가수를 소개합니다. 부탁해요.
0: 뭔 노래 할 건지 얘기를 해.
1: 무정한 사람.

0: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리에 이제 앉아주시고요. 원곡자는 이제 성민호 가수인가 봐요. 성민호 가수.
1: 네, 맞습니다. 네.
0: 이 노래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으셔서 부르시게 됐습니까?
1: 그 제가 그 반문대회 활동할 때 성민호 선배님께서 얘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0: 무정한 사람. 예. 네, 그렇군요. 자, 격려 문자 보조 MC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2: 아, 7496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빨간 자켓 너무너무 멋져요. 어떻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겠네요. 그, 나도 그래. 역시나 노래는 권일여.
0: 여보세요. 나도 그래 님 그래야지.
2: 아, 나도 그래 님. 거기 써주셔야지. 그 임자를. 나도 그래 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역시나 노래는 권일 가수님 타고났다. 소주 먹나? 무정한 사람을 완벽하게 소화하네.
0: 여보세요. 그 실수 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네.
2: 김순자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무정한 사랑. 여기 사랑이었었네요. 아, 사랑 감독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질문이 뭐라고 쓰신 거예요? 노래는 어떤 감동으로 불러야 하나요?
0: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0: 초등학교 1학년 연극합니까?
2: 아니, 노래 감정은 어떻게.
0: 질문은 저, 파블로 PD가 이렇게 질문하라고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2: 아니, 저, 우리.
0: 왜 그렇게 질문하지 물어봐야지.
2: 부장님이 네. 이걸 잘 못 치신 타자를.
0: 아, 타자 제대로 쳤고, 아니, 이걸 읽는 사람이.
2: 띄어쓰기도 안 하시고.
0: 그 초등학생만 그냥 읽어대면 어떻게. 자,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자, 네. 봐.
2: 예. 네.
0: 권일 가수님. 네. 네. 무정한 사람 이 노래.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1: 첫째는 일단은
0: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물어봐, 이렇게 예. 물어봐.
2: 권일 가수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아, 너무 좋죠. 아,
2: 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0: 자, 예. 권일 씨인데 외자입니까?
1: 제 이름 사실 원래 그 호적의 본 이름이 있어요.
0: 아, 이름은 예명이시구나.
1: 네, 이런 활동명입니다.
0: 권일. 활동명 권일. 참,
1: 예, 예. 무엇이든 최고가 되라 해서 권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0: 와,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류인숙 가수의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 출연의 이제 마지막 노래. 이 노래까지 하면 하루에 나오면 두 곡씩 부르니까 2, 60, 12번째 곡 노래네.
3: 네.
0: 아, 정말 대단한 이력입니다.
3: 정말 멋진 방송입니다.
0: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류인숙 씨는 저 두 번째 노래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3: 네, 오늘은 제가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0: 남해?
3: 그래서 네, 섬마을 선생님.
0: 섬마을 선생님 좋습니다. 자, 그러면 류인숙 씨의 두 번째 노래 이제 뭐 이기든 지든 이제 마이바 마지막 라이브가 됩니다. 섬마을 선생님 박수.

선마을 선생님의 노래하고 계시는 2번 유인숙 가수님 응원 문자 2번으로 보내주세요. 유인숙 가수님이십니다.

0: 유인석 씨, 선물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 하셨고,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조 MC님.
1: 네, 맞습니다.
0: 노래 말 보면,

0: 이런 게 있어. 서울엘랑 예. 가지 마세요.
1: 아, 이 무슨 노래냐면요.
0: 네, 왜 그래요?
1: 그 섬마을에 네. 그 총각 선생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네. 한 3년 정도 하면은 발령이 납니다.
0: 오.
1: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그 섬색시에 그 정들여놓고 네. 가려고 하니까 그 섬색시가 정들어가지고 네. 못 가게 바지 끄랭이를 잡아가지고 못 갑니다. 나를 데려가든지 나를 책임지든지.
0: 아니 그런데 예. 그게 뭐 기사가 났어요?
1: 아니 저보고 얘기했어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죠. 아, 전문
0: 추측으로?
1: 입장에서. 그렇죠. 아니 추측이 아니라 원래 총각 선생님이 섬마을 남해에 우리 저 유인수 가수님이 정을 들여놓고 가려고 하는데 네. 백고동 가수님 바지장이를 끌어잡고 못 가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학생한테 정이
1: 하세요.
0: 학생한테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이게 선말 선생님이니까.
0: 아,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1: 19살에 써있잖아.
0: 그러니까 제자인데, 제자가 선말 아니죠. 선생님한테 정을 들었다?
1: 그 선말에는 꼭 제자가 아니더라도 네. 선말에 섬색씨가 19살 순대로 써있잖아요.
0: 아.
1: 요즘 집중하세요.
0: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1: 이것을
0: 선말 선생님한테는
1: 그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파악하고 들어오셔야지.
0: 자, 이제 그러면은 네. 류인숙 씨 노래에 대한 격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아, 팬더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류인숙님, 남해 섬마을에서 태어나셨군요.
2: 네.
1: 질문하시다잖아요, 여기. 어떤 섬인지.
0: 빨리.
1: 아, 어떤 섬, 어디 갔어? 남해 섬이 몇 개, 제일 큰 섬 어떤 섬이 있나요?
2: 아, 남해 섬이 하도 많으니까, 그 소치섬이라는 것도 있고, 네. 저기, 왜, 그 유배 가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2: 네. 하여튼 그 섬이 많은데, 아. 네. 섬면이 뭐 하여튼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청정해역이라고 불립니다.
0: 남해가 큰 예. 섬이에요.
2: 네.
0: 그 유인숙 씨는 남해 본섬에서 태어나셨고,
2: 네.
0: 그 옆에 맞아. 부속도서가 이렇게 있다.
2: 네, 네. 많은 섬들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큰 네. 섬에서.
0: 한류순도 다 경치 네. 좋은데고. 아, 멋있죠.
2: 좋아요.
0: 남해.
2: 네. 나중에 회를 제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승을 합니다.
0: 오성하면
2: 네.
0: 삼성 지난번에 삼성하고도 뭐 한다고 그랬는데
2: 네, 얼마든지
0: 오늘 오성까지 이르면 가면은 회 그냥 네. 무한 리필?
2: 네, 무한 리필 자연산
0: 회로. 오늘 이기면 바로 갑시다 그러면 네. 남해로 그냥
1: 시간이 안 됩니다.
0: 시간 아, 안 돼요 시간이?
1: 예, 바빠요.
0: 또 다른 격려 문자.
1: 아, 3765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2번 류인숙 가수님 선마을 선생님 참말로 잘 부르시네요. 다섯 번째 보는 방송인데 여유만만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최고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아니요.
1: 아, 최고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가야죠.
0: 겸손한 거 아닙니까?
1: 319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선마을 선생님 남해의 이미자답게 선택도 역시나 이미자님의 노래로 하시는군요. 젊은 시절에 이미자 목소리 같이 잘하십니다요.
0: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결과를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류인숙 씨가 5승을 거두면서 가왕이 될 거냐. 요번에 가왕이 되면 실버들 힘든 싱어 세 번째 가왕 되는 거죠? 빠블로. 2대강이 여기 지금 남산 씨가 2대강이고. 예. 어이,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3: 어, 남산.
0: 자, 이제 남산. 예, 소감을 이제 다 두 곡 다 부르셨으니까. 권일 씨부터. 예.
3: 힘든 싱어만큼 청취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류인숙 씨.
2: 네, 저도 그동안 참 긴장도 많이 했고 예, 방송국 오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오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저를 이렇게 방송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준 분들께 응원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0: 네.
2: 우리 제1구의 허리케인 방송팀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작진님 감사드립니다.
1: 네. 예비스타의 산실 짠내는 뮤직쇼
0: 좀 긴장감 있게 읽어
1: 실버들 힘든 싱어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1번들 힘든 싱어 결과 발표합니다. 권일 대 류인숙, 류인숙 대 권일. 자, 청취자 여러분과 제작진은 어느 분의 선을 들어줬을까요? 사우스 마운틴 남선 씨 발표해 주세요.
2: 아, 오늘 결과 발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최고의 순간, 최고의 감동, 최고의 대결을 펼친 과연 우리 유인숙 가수님께서 5승의 왕관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1승의 도전으로 5승을 좌초시킬 것인가를 가장 고민입니다. 자, 오늘의 우승! 짠나내는 진검 승부! 최고의 허리케인 3대 가왕이 탄생하느냐? 1승에 가져가느냐?
3: 아, 빨리 해.
2: 오늘의 우승입니다. 유인숙 가수님 3대 가왕 축하드립니다.
1: 아유, 축하합니다. 아이고, 여섯 번 출연하셔가지고 꿈을 이루셨네.
4: 아, 감사합니다.
1: 소감 좀, 예, 울지 마시고, 예, 청취자 여러분께 짧게 소감 좀, 예.
4: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늘 긴장 때문에 1등을 한 번도 못했어요.
1: 네.
4: 그래서 오늘 이렇게
1: 그래요.
4: 저도 물론
1: 마음 편안하게.
4: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영원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1: 편안하게 내려가시고요. 자, 이 권일 씨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까 제가 우승은 못 하셨지만 네. 네, 다음에 패자부활전에 꼭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 네. 오늘 끝곡은 챔피언 된 류인숙의 엄마 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일 씨, 류인숙 씨 나와서 감사하고요. 명문 서울예대 출신 30년 보조 MC 사우스마운틴 남산 씨도 수고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키웠습니다.
1: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사고 소식이 계속 들어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에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경길 고속도로도 빗길인데요. 가장 밀릴 시간대로 지금 3시에서 4시 사이로 예상한 만큼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총 90km 구간 가까이 정체인데 지금 일로에서 몽탄 1터널, 또 고인돌 휴게소에서 선운산까지 밀리고 동군산에서 동서천 분기점, 또 이후로도 운산터널 일대와 당진 분기점에서 포승 분기점,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이후로 또 팔탄 분기점 일대와 비봉에서 팔곡터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과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임현수,
1: 운영위원 김철기입니다.
0: 우리가 매일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단체 채팅방, 만약 그곳에 사람인 척하는 AI가 몰래 섞여 있다면 우리 집단의 여론은 어떻게 변할까요?
1: 최근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최근 한 연구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칭하대의 연구진은 사람과 AI가 섞인 하이브리드 집단에서 합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찰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추상적인 도형을 보고 그 모양을 묘사하는 한 문장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0: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집단 내 AI의 비율이 12%

0: 0.5% 정도로 소수일 때 기계는 훌륭한 촉매제였습니다. 인간들끼리 더 빠르고 단단하게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왔죠.
1: 하지만 AI의 비율이 75%까지 높아지자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합의가 형성되긴 했지만 그 합의의 내용에서 인간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인간들끼리 대화를 주도할 때는 추상적인 도형을 보며 앉아있는 토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신체나 경험에 빗댄 따뜻한 은유였죠. 하지만 AI가 주도권을 쥔 집단에서는 비대칭 삼각형과 사각형이라는 아주 차갑고 기하학적인 표현만이 집단의 표준 언어로 남았습니다.
0: 인간의 경험과 서사가 완전히 지어진 자리를 기계의 언어가 채운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바로 참가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기하학적인 표현에 대해 속으로는 가장 낮게 동의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그 AI의 표현을 가장 기꺼이 채택해버렸습니다. AI의 논리에 설득당한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만들어낸 구조적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순응해버린 거죠.
1: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AI들을 공론장에 투입한다면 대중을 강압하지 않고도 슬그머니 여론을 조작하고 마치 그것이 민주적 합의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을 겁니다. 편의와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AI의 무분별한 개입을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는 규칙에 길들여지고 존재하지도 않은 여론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지 않을까요?
0: 그런 세상에서 AI의 공론장 참여는 합의를 돕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주도권을 인간에게서 앗아가는 권리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인류 문명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을 방법을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고민해보시죠.
1: 오늘도 언박싱 AI는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한국 여성민우회 활동가 온다님을 모시고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태지의 울트라매니아.

0: 네,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간재능연구소 박근영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박근영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첫 소식은 무엇인가요?
1: 네, 첫 번째 소식은 뉴욕시가 새학기부터 공립학교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0: 네.
1: 뉴욕시는 지난 10일 시작된 새학기부터 한국 기준으로 유아부터 중학교 마지막 학년까지 학생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학생용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0: 네, 네.
1: 학년에 따라서는 디지털 기기의 하루 사용 시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네. 요즘은 학교에서도 A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0: 그렇죠.
2: 뉴욕시는 오히려 사용을 금지한 거네요.
1: 네,
2: 그러면은
1: 맞습니다.
2: 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챗GPT 같은 AI를 아예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1: 네, 먼저 학생용 생성형 AI 사용이 1년간 예. 중단됩니다.
2: 예.
1: 특히 챗GPT처럼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의 AI 챗봇은 네. 고등학생을 네. 포함한 모든 학년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만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 그리고 컴퓨터 과학 분야의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2: 네.
1: 또 교사들도 수업 계획을 세우거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는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고등학생에게는 AI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까지 좀 줄인다는 조치가 있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에게는 1년에 두 차례 AI 문해력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2: 네.
1: 또 교사의 지도 아래 선별된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보는 그런 시범 사업들도 진행하는데요.
2: 예.
1: 반면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런 전자기기 사용 자체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하루 30분
2: 네.
1: 그리고 중학교에 해당하는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하루 45분으로 정했습니다.
0: 네.
1: 또 2학년 이하 학생들은 개인별로 지급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1인 1기기의 방식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사실 이 테크업계에서는 AI를 조금 더 일찍 접할수록 어떤 미래의 어떤 역량을 더 키우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0: 그렇죠.
2: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릴 때부터 AI 교육을 좀 해야 된다.
0: 그렇죠.
2: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뉴욕시는 왜 이렇게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걸까요?
1: 네, 먼저 뉴욕시장인 그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 네.
1: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려면 그런
2: 네.
1: 교사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2: 네.
1: 또 또래와 함께 그런 능력들도 키우면서 또 어려운 문제와 직접 씨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1: AI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만큼이나
2: 네.
1: AI 없이도 사고하고 또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들어보면 이제 그 과제나 어떤 학습에 AI를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결국은 아이들의 사고력과 관계 형성까지 좀 함께 살펴본 정책인 것 같은데 근데 뉴욕시가 챗GPT 사용을 금지한 것이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1: 네, 뉴욕시 공립학교는 챗GPT가 출시된 직후인 2022년에도
2: 네.
1: 학교 내
2: 네.
1: 사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가 해제한 적이 있는데요.
0: 네.
1: 당시에는 그런 표절이나 또 과제 대필과 같은 학습 윤리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지만
2: 네.
1: 이번에는 생성형 AI 전반과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좀 더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네요.
1: 네. 또 앞으로 1년 동안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전문가 그리고 시 관계자 등이 네. 함께하는 TF를 꾸려서
0: 예.
1: AI 사용 중단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한다고 합니다. 우선 사용을 멈추고
2: 네.
1: 그런 변화들을 지켜본 다음에 향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일종의 정책적인 실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런 우려들이 뭐 당연히 뉴욕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AI 사용을 좀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뭐 미국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 뭐 있나요?
1: 네, 우선 뉴욕시 외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2: 네.
1: 지난 6월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급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2: 네.
1: 현재 미국의 24개 주에서 약 80개의 AI 프로그램 및 디지털 기기 제한 정책이 도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 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질문이 이제는 단순히 AI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금지할 것인가에 좀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학교 내 AI 활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AI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호주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1: 네.
2: 뭐 SNS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0: 이제는 AI도 그런 고민의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카카오, 네. KT 등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선정된 3개 컨소시엄과 간담회를 열고 네. 현재 개발 중인 서비스의 시제품과 출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새 컨소시엄은 연내 대국민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경쟁에 나섭니다.
0: 사실 뭐 모두의 AI라는 이름부터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2: 네, 지금까지 생성형 AI가 주로 네.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정보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네. 모두의 AI는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 생활 네.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고 또 실제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 네. 좀 더 공공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2: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AI와 대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네. 각종 신청들과 예약 그리고 결제까지 하나의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 정부는 이런 서비스를 공공 AI 에이전트와 연계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대책들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문에 답해주는 챗봇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결국은 AI 에이전트, AI가 이용자를 대신에 실제로 일을 처리해주는 걸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새 캔소시엄은 그러면은 각각 또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나요?
2: 네, 먼저 카카오는 그런 카카오톡과 그리고 전화를 활용해서 정보의 검색부터 뭐 신청, 예약, 결제까지 하나의 대화 안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0: 아무래도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군요.
2: 네, 맞습니다. 또 KT는 실시간 검색과 뭐 공공, 교육, 금융, 쇼핑처럼 10개 분야 서비스를 연결하고 네. 또 이용자의 요청에 맞는 국산 AI 모델을 자동으로 제공할 계획인데요. 네. 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은 인증부터 신청, 결제까지 실제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네.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0: 이게 뭐 새 기업이 조금씩 자신들의 어떤 강점에 따라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AI를 국민의 어떤 실생활에 조금 밀접하게 연결시키겠다라는 목표는 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2: 네, 우선 여러 홈페이지나 그런 앱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 AI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네.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또 기업에는 국산 AI 모델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목표들도 담겨 있습니다.
1: 네. 근데 항상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AI가 실제 업무까지 대신해주면 굉장히 편리하겠지만은 인증이나 결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게 된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잖아요. 사실 굉장히 며칠 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했고.
0: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는 항상 이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마다 이 공인인증서를 또 자주 요구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우선 정부도 그런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공공 AI 에이전트 연계와 함께 그런 네. 개인정보 보호와 그런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네.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도 빨리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뭐 이제는 그 GPT가 스스로 해킹도 하는 맞습니다. 그런 시대에 과연 정부가 이런 어떤 AI로부터의 어떤 보안 위협을 네. 어떻게 대응을 할지 조금 저희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두의 AI가 되려면 뭐 단순히 이제 뭐 좋은 기능 뭐을 갖추는 것을 떠나서 네. 그거 넘어서서 누구나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또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내 선보일 이번 모두의 AI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그럼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네, 마지막 소식은 미국 AI 기업들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선거 자금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1: 아, 네.
2: 네, 먼저 AI와 양자 컴퓨팅 확산으로 그런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냉각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1: 그렇죠.
2: 네. 일단 미국에서는 그런 막대한 전력과 네. 물 사용 그리고 소음과 환경 문제를 이유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1: 네.
2: 이 AI 업계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을 알리고 네. 자신들의 정책에 우호적인 선거 후보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0: 저희가 뭐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뭐 AI가 발전할수록 당연히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1: 그렇죠.
0: 뭐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고 에너지도 많은 나라이긴 네.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 건설 자체가 지금 선거의 어떤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요.
2: 네, 저희가

0: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싼 그런 미국 대규모 주민 집회 소식을 다뤘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일단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고 뭐 소음과 환경 문제, 그리고 농지 잠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 애리조나와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등 여러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약 211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 무산되거나 또 지연이 됐는데
2: 211조 원의 규모가 취소가 됐군요.
0: 네, 아주 큰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는 불과 1분기 만에 이게 약 175조 원을 기록해서
3: 1분기 만에
0: 네, 벌써 지난해 전체 규모의 80%를 넘어섰습니다.
2: 네, 그렇군요.
0: 또 데이터 센터 문제가 중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후보들도 지역 여론을 고려해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0: 이 AI 업계와 관련 단체들도 선거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비영리 단체 빌드 아메리카 AI는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3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 찬성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별도의 그런 슈퍼백을 통해 데이터 센터 건설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2: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로비의 핵심이 된 그런 상황인 거네요.
3: 그러니까 이제 필요성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실제 선거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까지 이제 하겠다.
2: 그렇죠.
3: 굉장히 이제 본격화에 나서는 건데. 그런데 이 자금을 이제는 어떤 기업이 지원했는지 또 공개되지는 않는다고요?
0: 네,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일단 빌드 아메리카 AI는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고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또 주요 기부자는 AI 빅테크 기업들로 추정되지만 어떤 기업이 또 얼마를 지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거네요.
0: 또 이 단체와 연계된 슈퍼팩은 그 후보에게 직접 기부하는 대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반대하는 그런 광고와 선거 활동에 대규모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2: 그렇죠.
0: 이 때문에 출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기업 자금이 그런 선거와 지역 데이터 센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뭐 슈퍼팩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자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I 업계가 정말 사활을 걸고 선거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미국에서 AI에 대한 여론 자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많이 소개드렸던 그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그 미국인의 52%가 일상생활에서 AI 사용이 늘어나는 데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같은 응답이 37%였는데요. 몇 년 사이 AI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또 특히 AI의 편익이 기업과 이용자들은 폭넓게 누리지만 그런 데이터 센터로 인한 뭐 전력과 물 부족 같은 다양한 문제들은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3: 그렇죠.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용수도 되게 부족한데 만약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 시민들이 쓸 물도 막 사라지고 그러는 거니까.
2: 뭐 지금 그런 구호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냉각수에 쓰는 물이 물보다 우리 식수가 더 중요하다.
3: 그렇죠.
2: 뭐 이런 구호도 나오고.
3: 맞습니다.
2: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지금 AI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이 반대 여론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네, 그런 상황이네요.
3: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AI 업계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막히면 이제 미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렇게 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2: 당연히 그렇겠죠.
3: 그렇죠?
0: 네. 친 AI 단체들은 이렇게 지역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또 미국이 AI 분야를 선도하려면 데이터 센터와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데이터 센터가 가져올 뭐 투자와 일자리처럼 뭐 경제적 효과를 알리고 또 지역 사회와 상생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그런 구호들을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데이터 센터 건설을 막으면 미국의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지역 사회 역시 경제적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면서 이런 업계의 주장에 조금씩 힘을 실었습니다.
2: 이게 그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소음이 굉장히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3: 맞아요.
2: 이게 뭐 고주파도 아니고 저주파로 계속 울리는 이 소리 때문에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3: 맞습니다.
2: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에 뭐 또 중국이나 이런 어떤 경쟁국들의 자금이 뒤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의 이슈, 뭐 첩보의 이슈, 정보전의 이슈로까지 네, 지금 번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센터가 이제는 단순히 어떤 그런 기술시설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3: 맞습니다.
2: 이제 과거에 철도, 뭐 댐, 원전이 그랬듯이 이 국가의 어떤 발전을 뒷받침하면서도 또 국가와 기업, 지역사회, 심지어 국가 간

0: 관계까지도 그런 어떤 맞습니다. 바꾸고 고민하게 되는 네, 그런 기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워낙에 많은 또 에너지와 또 물을 사용하는 만큼 우리 또 AI의 혜택과 그 비용을 네.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해 맞습니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1: 네. 네. 지난 2주간 AI 주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근영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0: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최근 정부가 마련 중인 AI 윤리 원칙을 둘러싸고 벌써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안에는 성별, 연령, 장애, 언어,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 금지라는 아주 구체적인 조항이 있었는데요. 2차 안에서는 이 문구가 그냥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라는 아주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개발자와 제공자의 책임 규정도 함께 약해졌고요.
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걸 태보라고 평가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을 되살리고 개발, 제공, 운영 전 과정에서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이 시민사회는 벌써 몇 해째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21년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간했고 최근 생성형 AI 상용화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성평등 키워드를 새로 추가한 2026년 개정판을 내놨습니다. 정부 안에서 빠진 그 차별금지, 시민사회는 어떻게 채워왔는지 오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미디어 반차별팀 온다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먼저 소개부터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해주실까요?
3: 네, 방금 네.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미디어 반차별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1: 네. 네. 한국여성민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하실 청취자 여러분께 여성민우회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한국여성민우회는 네, 공식 약칭으로 민우회인데요.
0: 네. 네,
3: 저희 1987년에 창립된 네, 여성운동 단체이고 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여성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활동을 하고 네. 또 이제 성평등 복지 제도와 관련한 부분, 또 돌봄 중심으로 어떻게 사회를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1: 네.
3: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미디어 팀이 있고, 또 이제 당연히 성폭력에 반하는 반성폭력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귀신 팀에서는 주로 이제 미디어와 AI 뭐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미디어에서 성평등 이슈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군요.
3: 네, 주로 이제 미디어 재현 관련해서도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제도 관련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이 지난달에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이 민우회에서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을 발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정판이라면은 뭐 이미 이제 AI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일 텐데요. 이제 언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가이드라인 만드시게 됐을까요?
1: 네.
3: 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처음 만든 건 2021년인데요.
1: 네.
3: 그때 이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계속해서 AI와 관련돼서 좀 네.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었어요.
1: 아, 네.
3: 이제 뭐 2019년 정도부터 한 2018년 정도에 AI 스피커가 아, 네. 좀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1: 네.
3: 그때
1: 맞습니다.
3: 이제 회원 시민분이 스피커랑 대화를 나누다가 굉장히 네. 좀 성차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셨던 거죠.
0: 그렇군요.
3: 네,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비슷한 사례들을 좀 모아보자 하면서 네. 사람들에게 이슈를 알리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오다가 2020년 말에 네. 이제 챗봇 이루다 사태가 터졌어요.
1: 네, 기억납니다.
3: 네, 이제 이루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발언 하는 네, 문제가 있었었기 때문에
1: 네.
3: 아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사고해야 네. 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눠보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1년 정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0: 네.
3: AI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1: 네. 사실 굉장히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데 어쨌든 우리가 5년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AI가.
0: 그 사이에 뭐 AI가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했죠.
1: 그래서 사실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 좀 어떤 점이 바뀌어진 건가요?
3: 네. 이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사실은 주로 사례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1: 네.
3: 이전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1: 네.
3: 이제 기존의 사례에는 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커라든지 네.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면 이제 네. 생성형 AI가 상용화됐으니까 이제 관련된 사례로 좀 바꾸기도 했고 네. 또 뭐 노동 영역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 맞습니다.
3: 뭐 이제 AI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AI가 뭐 상담 노동이나 여러 다른 노동 영역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사례를 업데이트한 게 좀 컸고요.
0: 네.
3: 또 이제 성평등 키워드를 추가한 것이 좀 달라진 점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네. 전반적으로 이제 키워드로 분류해놓은 것에서 이제 정리들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뭐 좀 뭐랄까 논리적으로 좀 층위가 맞지 않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한다던가 뭐 그런 네. 과정을 네. 거쳤는데
1: 네.
3: 그러면서도 이제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이 전반적으로 전부 이제 성평등 의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그 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성별 권력 구조화가 반영된 이제 여성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젠더 폭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키워드 성평등 키워드로 좀 모아놓으면 그걸 이제 제일 앞에 배치를 했거든요.
0: 네.
3: 그러면은 이제 끝까지 안 읽는 분들도 이거 하나는 조금 보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저도 가이드를 한번 쭉 보니까 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평등 이슈보다도 훨씬 포괄적으로
1: 네.
0: 이 정보 인권과 우리 개인의 권리에 관해서 많이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난 이제 2021년에 처음 이제 아마 AI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드시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와 반응들을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지금 새로운 개정판을 내시면서 또 그러한 뭐 반응들을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 혹시 어떤 반응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이제 21년 당시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성평등 관점으로 AI 문제를 이제 바라보려는 시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1: 네.
3: 것 같아요. 그렇다
1: 네.
3: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냥 사례를 보시고 일단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0: 네. 진짜 정말 사례들을 너무 풍부하게 넣으셔가지고
1: 맞습니다.
0: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3: 네.
0: 사실은
3: 네 그래서 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좀 놀라셨던 것 같고
1: 네.
3: 사실 좀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AI 윤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담았기 때문에
1: 네.
3: AI 윤리 자체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시기도 했고
0: 네.
3: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 에 있어서
0: 네.
3: 어떻게 성평등 관점을 넣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 왔는데 그 연구에
1: 네.
3: 좀 이제 인용이 된다든지
1: 네.
3: 그런 식의 반응들도 조금 있었어서 그때
1: 네.
3: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1: 굉장히 참조가 많이 되는 그런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어쨌든 그래도 기존에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을 올해 개정해야겠다고 이제 판단했던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있으실까요?
3: 네, 사실 준비 자체는 이제 거의 작년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3: 당연히 이제 21년과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1: 네,
3: ChatGPT가 상용화된 이후부터의 상황은 이전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0: 그렇죠.
3: 일단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1: 맞습니다.
3: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0: 네.
3: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0: 네.
3: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고 준비할 당시에는 시행이 아직 되기 전이기는
0: 그렇죠.
3: 했는데요.
1: 네.
3: 네, 그렇기도 했고 또 이제 인공지능 계획이라고 할 만한 이제 행동 계획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었기 때문에
0: 네.
3: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3: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답을 찾아가 보자 이런 이제 목적으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0: 아 그렇군요.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은 이 AI 가이드라인 처음에 제정할 때에도. 그리고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또 많은 어떤 그 페미니스트 시민분들과 또 활동가분들 또 전문가분들의 검토까지 함께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셨는지요?
3: 저희가 처음 이 21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에도 이제 한 열몇 분의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직접
0: 네.
3: 이제 문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서 조금
1: 네. 예.
3: 네, 편집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었었거든요.
1: 네. 네.
3: 그러기도 했고, 이제 이번에 개정 과정에 있어서는
0: 네.
3: 이제 이것을 개정할 건데 여기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 내용을 뭔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모여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한
0: 네.
3: 번, 한 차례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랄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랄지 그리고
1: 네.
3: 이제 소위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0: 심각하죠.
3: 생각을
0: 네.
3: 가진 이제 분들이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셨던 건데요.
0: 네.
3: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되게 다양한 현장에서 AI를 이용하고 계셨는데
0: 네.
3: 교육 분야에서 이제 교육계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네. 이제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또 이제 IT 분야에 굉장히 많이 AI가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 AI 노동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0: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도 있었고 뭐 돌봄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AI를 연구하는 연구자분도 이제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기고문이 하나 실려 있는데, 네, 그 기고문을 써주신 연구자분도 참여를 해주셨고, 그 외에도 이제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저희 민회 내에서도 이제 저희 팀에서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뭐 반성폭력과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제 다 같이 검토를 거쳐서 이제 전반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럼 이 의견들을 이제 모으고 또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여기에 뭐 좀 더 중점을 주셨던 뭐 방향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0: 사실 중점을 둔 거는 저희가 어쨌든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뜻을 모으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의견들을 많이 살리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의도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1년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용자들이 막 참여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뭔가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특장점으로서 좀 이제 직접 참여하시는 것들을 가능한 살려보자라는 것이 좀 중점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편집에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는 이제 초안을 보여드렸더니 이것도 더해주면 좋겠어요. 저것도 더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들을 막 주셔가지고 점점 좀 늦어졌던 반응이죠.
1: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 사실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편집할 때 사실 AI에 넣어가지고 의견을 모아줘 이러면은 사실 요즘 되게 잘해주잖아요. 혹시 사용하셨나요 AI를?
0: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AI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AI가 굉장히 어떤 내용을 잘 모아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근데 사실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없는 내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사실 성평등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사고한다는 것이 저는 아직은 AI가 하기가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평등 관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손수 이렇게 직접 만들고 직접 목소리를 모으고 한 게 진짜 요즘 시대에 더더욱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뭐 이번 개정판에서는 총 9개의 키워드 그리고 이제 45개의 항목으로 AI 가이드라인을 좀 새롭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좀 제가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기본 원칙의 5번에 보면 AI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 세수 뭐 이런 현안들과 조금 연결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이 5번 조항에 담으시고자 했던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어떤 면에서 이 의견에 사실 아리송하거나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용감하게 넣은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1: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죠.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 코너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AI 개발하고 운용하는데 이제 자원이 데이터랄지 전기랄지 용수 광물자원 다 이제 공공의 것이 아닙니까? 보니까. 당연히 이제 AI를 통해서 얻어진 이익이라는 것도 공공의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AI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노동시장의 변동이랄지 양극화랄지 이런 사회 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은 이것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AI 발전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호황이니까 초과 세수가 많이 생겨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래 대응 기금으로 마련한다라는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었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인재 양성이랄지 뭐 AI 그 개발이랄지 이런 데에 다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미래 대응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AI 기술을 발전시키면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굴러갈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AI 때문에 직접 타격을 받은 노동자들 또 지역민들이 있고 또 이제

0: 불평등이 심화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 기후위기가 심화했을 때 거기에 네. 있어서 소수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달지.
1: 맞습니다.
0: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 재원이 쓰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디지털세랄지 환경세랄지 로봇세랄지 이런 방안 같은 걸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쨌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 이 국가 간의 경쟁이 너무 이제 치열하게 이루어지다 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준비, 그러니까 우리 미래 인재를 키우고 우리가 AI 경제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여기에 훨씬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네. 다른 분야에는 지금 조금 네,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 사실 확실히.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2: 그렇죠.
3: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2: 네.
4: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3: 또 한편으로는 이번 개정판의 좀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가 성평등 키워드의 신설인데요.
2: 그렇죠.
3: 7번 조항을 보면 AI 개발 운영 주체와 AI 관련 의사결정 기구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AI 분야자 동사자의 대부분이 사실 지금 남성이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여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AI 속 여성 대표성이 왜 중요할까요?
2: 그렇죠.
0: 사실 그냥 방금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남성이 대부분인 업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하는 차별이 있고 거기를 그걸 해소해야 된다는 굉장히 당위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3: 사실 네.
0: 이 AI 업계의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도 이제 업계 고유의 어떤 성차별적인 특성들이 좀 있는데요.
2: 네.
0: 뭐 여성들은 수학과학을 잘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공계 적절하지 않다. 이런 통념들이 일단은 있고
3: 네.
0: 또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채용이나 승진 차별도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연구가 되고 있고
3: 네.
0: 또 이제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거에 적대적으로 환경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또 고용 단절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모든 영역의 성차별을 해소해야 하는 것처럼
2: 네.
0: AI 분야의 성차별도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3: 네.
0: 그리고 이제 어떤 뭐랄까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차별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굉장히 편향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AI라는 것이 또 다시 편향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2: 그렇죠.
0: 그 문제가 또 이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그 편향된 AI가 또다시 근데 차별을 재생산하면서 또 남성 중심적인 AI 업계 관행이라는 걸 또 만들어갈 수가 있겠거든요.
2: 네.
0: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일전에 AI 스피커의 답변 사례를 모았었던 것 중에
2: 예.
0: 너는 여자야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저는 여자라서 자동차에 대해 잘 몰라요. 약간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2: 네.
0: 게 있었단 말이죠.
2: 네.
0: 이런 식의 차별 편견들이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겠잖아요. 이게
2: 그렇죠.
0: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2: 그렇죠.
0: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들의 접근이 좀 더 필요하다. 대표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네.
2: 아이들이 이제 그런 스피커와 대화를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커나갈지가 네, 벌써부터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AI 분야 내에서의 이런 어떤 비대칭성이 당연히 이제 어떤 편향과 차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2: 아마 그래서 이제 편향, 차별 방지 키워드를 이제 민우에서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3: 네.
2: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사실은 이 AI를 그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편향이나 차별을 전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그 훨씬 많을 것 같아요.
3: 네.
2: 아주 이게 예민하게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3: 맞습니다.
2: 그래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만날 수 있을 법한 어떤 그런 일상 속에 AI의 편향, 차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사실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뭔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런
2: 네.
0: 사례가 없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2: 네.
0: 아마 제일 일상적인 사례라는 건 이제 생성형 AI랑 대화를 많이 하시니까
3: 네.
0: 거기서 대화나 생성물에서 이제 나타나는 차별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3: 네.
0: 이거는 이제 연구 과정에서 실제 발견된 사례이기도 한데 예를
2: 네.
0: 들어서 이제 AI한테 내가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든데 회사를
2: 네.
0: 그만둬야 될까? 이런 식의 고민을 상담을 하는 거죠.
2: 네.
0: 그랬을 때 이제 여성으로 식별된 사용자한테는 육아에 전념하는 게 좋겠어라고 답변을
2: 예.
0: 해줄 확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성으로 식별됐을 경우에는
2: 네.
0: 직업 경력을 이어가는

0: 게 좋겠어라고 답변을 확률이 아주 높은 네, 그런 차별이 있었다고 하고요.
1: 네.
0: 그래서 사실 AI가 고민 상담에 대해 답변해 주는 내용들에 좀 따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다고
2: 그렇죠.
0: 했을 때 이 답변이 편향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2: 네.
0: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에 또
1: 그렇죠.
0: 적당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이게 또 챗봇이 완전히 개나리아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여성이어서 이런 답변을 주는 것인지도 사실은 알기가 좀
2: 네,
1: 어렵잖아요. 그냥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은밀하게
0: 네.
1: 은근하게
2: 1대1에 대하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음식들을.
0: 그래서 비교를 하는 이제 연구가 되지 않으면은
1: 그러네요.
0: 그런 문제가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1: 그러게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막 혐의만 있는 채로 의심만 하는 것이 되는
2: 네.
0: 것이고
2: 네.
0: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AI한테 사진 보정 같은 거 많이 맡기시기도 하고
1: 네,
0: 또 요즘
2: 그렇죠.
0: 이제 AI 시스템 중에 뭐 나를 뭐 특정한 뭐 인종에 뭐 특정한 나이대에 남자로 바꿔줘
1: 네.
0: 내 사진을 막 이런
2: 네.
0: 식의 AI가 또 요즘 잠깐 유행을 하기도 했었더라고요.
2: 네. 네.
0: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여성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뭐 긴 머리에 화장한 모습으로 보정을 해준다든지
1: 네.
0: 여성 인물만 뭐 여럿이 있는 사진 중에서 여성만 따로 화장한 모습으로 보정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능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여성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차별적인 인식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1: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온다님을 섭외하면서 가장 이제 드리고 싶었던 그 질문이 이번에 개정된 그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2016 개정판에도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다양성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20번 조항인데요. AI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화한다. 이렇게
2: 네.
1: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온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AI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네.
0: 네.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0: 이번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만들면서도
2: 네.
0: 이제 공정성, 포용성 가치의 하위 항목으로 이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특성들을 많이 나열을 하고 있었었는데
2: 그렇죠. 구체적으로
0: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 이제 그냥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로 굉장히 뭉뚱그려지는
2: 네.
0: 일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굉장히 논란을 의식한
0: 네.
1: 환경이었죠.
0: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 고민으로 추가한 항목인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이제 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건 뭐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나이, 계급, 뭐 장애 여부, 국적, 인종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다양한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반영해야 되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또 배제된다든지 과소재현된다든지
2: 네.
0: 뭐 폄하되고 왜곡된다든지 이런 방식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제 정책 자료집을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에
2: 네.
0: 있어서 모든 국민이 뭐 행복한 뭐 이런
2: 네,
0: 어떤 수식어가
2: 네.
0: 달려있는 어떤 그 정책 자료집에 그 여러 사람들,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여러
2: 네,
0: 사람들의
2: 네.
0: 그림이 이제 AI로 생성한 것 같아요.
1: 네.
0: 그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뭐 작업복 입은 남성, 뭐 치마 교복 입고 있는 여성, 그 다음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랑 남성, 그 다음에
1: 네.
0: 어린이,
2: 네.
0: 휠체어 탄 노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2: 네. 정말 전형적인 편견 속인 것이에요.
0: 네. 그랬을 때에, 너무 이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성의 범위라는 게 좁지 않나? 이런
1: 그러게요.
0: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아니면은 정말 이제 불평등한 구조라는 게 있는데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약간 대표성으로 이제
1: 네.
0: 만든다든지 네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다양성은 대체 무슨 다양성인가요? 라고
1: 그러게요.
0: 계속해서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1: 그러게요.
0: 그런 고민 속에서 이 항목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1: 여전히
2: 네.
1: 정부도 이제 모두를 위한 AI를 만들겠다면서도 굉장히 정상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
2: 맞습니다.
1: 있는 사람들만 국민으로 호명하고 있는 듯한
2: 네.
1: 그런 느낌이네요.
2: 사실 이제 정책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개정판 인트로에도 적혀 있지만 이번 정부의 AI 전환 정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의지가 좀 강해 보이긴 합니다.
1: 그렇죠.
2: AI
1: 네.
2: 개발 속도가 사실 그리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뒤처지지 않으려 하려면 우리도 이제 더욱 속도를 내야 된다는 주장인데.
1: 그렇죠.
2: 인권 환경 따지다가 너무 늦어지면 우리의 미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AI 삼각해야 되는데.
2: 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짧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미래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누구의 진짜 미래고. 네. 어떤 미래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네. 결국 미래는 누가 있느냐.
1: 그렇죠.
2: 네.
1: 이 AI와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우려도 예, 정말 많은데요. 이게 특히 이제 민우에서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번 이 AI 안경을 통한 어떤 새로운 성범죄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마침 또 이제 성평등 키워드의 이제 10번 조항을 이제 보니까 AI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폭력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뭐 대책 같은 것이 좀 있을까요?
0: 사실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은 이제 문제별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네. 이 젠더 폭력의 AI 기술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악용되고 있거나 또 그럴 네.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네. 것의 문제 인식부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AI 기술에 대해서 젠더 관점으로 정말 영향평가라는 네.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네. 또 이제 뭐 AI 안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것을 고위험 AI 기술 통제권이라는 그 키워드에 넣기도 했었었는데 네. 네. 네, 이런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큰 기술이라면 이제 예. 고위험 AI로 규정하고 좀 규제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네. 좀 네. 고민을 해보았고 네. 또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젠더 폭력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대안이라는 게 너무나 기술 중심적이어서 또 그렇죠.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성착취 이미지랄지 사이트 같은 게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역으로 패턴화 해서 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네. 대응도 사실 필요는 하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은 좀 고민스럽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AI로 매개로 한 젠더 폭력 방지 대체 좀 고민들이 저희도 되게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성적인 이미지나 뭐 대화 생성 기술을 탐지하고 규제한다 뭐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했을 때 네. 무엇을 성적인 이미지로 볼 것이고 무엇을 폭력적인 이미지로 볼 것인가 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볼 것인가
1: 그렇죠.
0: 라는 네. 문제랄지 뭐 규제 기준을 어디까지 할지랄지 뭐 또 실제 인물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지 뭐 그런 종류의 어떤 또 이제 사실 여성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굉장히 이 동의라는 개념, 성적 동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쌓아왔는데 네. 이제 이 AI로 인해서 만들어진 비동의 합성물이라고 이제 문제를 많이 규정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동의 개념을 좀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히 뭐 말로 동의를 아니면 내 정보를 넣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네.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게 참 이게 성인들이 이용하는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 약간 뭐 성적인 이미지, 이런 어떤 음란물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취급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네. 이슈도 있고 성인이 보는데 뭐 음란물이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항상 벌어지는 예술과 외설의 어떤 그 오묘한 경계 네. 이런 것들도 논란이 많아서 사실 AI가 활용되는 분야들이 워낙 다양하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좀 많이 좀 들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론을 해보고 또 사회적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또 그에 앞서서 사실 교육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이 토대이기 때문에 교육이.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신 AI 가이드라인 곳곳에 다양성 교육이나 이용자 교육, 인권 교육 등의 필요성이 이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이제 의문이 남으실 분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사실 광주 항쟁 혐오 의원 사태를 일으켰던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민주시민 교육이 학생들 두 명 빼고는 다 졸았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효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더 고려해야 될 지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0: 사실 그 AI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히나 젠더 폭력 같은 문제들이 사실 새로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것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이 성차별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좀 교육해야 되는 부분인데,
1: 네.
0: 그게 아니고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이제 단발성, 또 이제 면피성으로, 우리 교육했다? 약간 이런 식의 태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사실 그런 교육이 실효성을 갖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1: 그렇죠.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교육 같은 거 하는데 그냥 클릭클릭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2: 그렇죠.
0: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번에 그래서 5.18 이제 혐오 응원 사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부랴부랴 대책으로 혐오 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냈단 말이죠.
1: 네.
0: 거기에서 초안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싹 빼는
1: 그러니까요.
0: 문제가 있었어요.
2: 혐오를 방지한다면 사실 혐오를 자행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 전반에서 그런 차별이 계속되고 있고
1: 네.
0: 성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면 뭐 AI 분야에서만 뭐 엄청난 대책으로서 교육이라는 것이 성평등 인권 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그럴 수는 없겠죠.
1: 네. 네,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 전 영역에서 정말 통합적으로 성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담론, 교육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만드신 어떤 AI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이제 AI의 어떤 개발 과정이나 그리고 또 국가 AI 정책의 어떤 수립 과정에서도 좀 영향이 미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향후에 좀 더 기획하고 계신 어떤 사업이나 활동이 좀 있으실지요?
0: 네, 저희가 뭐 하고 있는 활동은 AI 정책 모니터링하고 뭐 관련해서 성명이랄지 기자회견이랄지 의견서 제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 의견을 좀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1: 네.
0: AI 정책 마련 과정에서도 이제 뭐 성평등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좀
1: 네.
0: 의견을 내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1: 네.
0: 또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만들었다 보니까 특히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되게 감사하기도 한데요.
1: 네.
0: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 그렇죠. 네.
0: 이거 같이 보고 좀 같이 얘기 좀 해보자라는 시민 모임 같은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0: 사실 AI 전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2: 네.
0: 그리고 그 AI의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AI의 영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편향과 불평등이라는 것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2: 네.
0: 좀 생각하면서 다른 문제들을 확장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사실 뭐 저희도 시민단체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AI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에서의 영향력이 그렇게 또 막 크게 미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우리 영향을 어떻게 좀, 네, 이 AI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요. 그 고민을 저희가 또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오늘은 저희 한국여성 민우회의 온다 활동가님을 모시고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현재 AI 정책 현황까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활동가님,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2: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1: 마지막 곡으로 씨아, 다비치, 티아라의 여성시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귀경길 차량 46만 대로 예상을 했는데요. 아직도 18만여 대의 차량이 더 서울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권 내에서 돌아오는 길도 정체인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대관령 1터널에서 대관령까지 진부에서 진부 2터널 또 새마을 일대 밀리고 새마을에서 원주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과 덕평에서 용인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이후로 또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 부곡에서 반월터널과 군자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서창 분기점 일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내촌 뒤로 5km 구간 어렵고요. 가평휴게소에서 화도까지는 23km 구간 정체인데 덕수산피에서 강일까지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에 추돌사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가족 친지들과 정겨운 시간을 나누신 분들, 또 모처럼 여행을 떠나신 분들, 또 명절에도 어김없이 일터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하든 오늘 밤 올려다보는 추석 보름달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환하게 빛나겠죠. 어둠을 걷어내는 저 둥글고 환한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모자람 없이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게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을 향한 모두의 소원도 하나하나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오늘 첫곡 조용필의 고추잠자리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일상에서 유용한 경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지금 바로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0: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용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용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 아마도 이제 추석 보름달이 뜰 텐데 두 분은 어떤 소원을 비실 건지.
2: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죠. 제가 이번 주 내내 좀 살짝 이제 건강, 지난주부터 좀 네. 살짝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0: 그러게 오늘 낮빛이 조금 안 좋으신 그쵸? 것 같은데.
1: 보름달이 여기 뜬 것 같아요.
0: 그러게 좀 하얀데? 네.
2: 그렇죠.
0: 네. 괜찮아요?
1: 네. 동글동글 하잖아요.
2: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네. 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0: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2: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네네.
0: 다행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진짜 건강이 중요해요. 팀장님은?
1: 저는 빨리 이 TBS가 정상이 되도록 소원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떻게 직원같이.
1: 제발 좀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0: 감사합니다. 뭐 같은 마음이에요. 네. 이 둥근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꽉 차오르길 바라면서 방송 시작해볼게요.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용환 팀장님에게 묻고 싶은 경제고민 문자로 받고 있어요. 또 전문가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수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출동지는 경기도 용인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은퇴 전 보험의 체중은 좀 줄이고 노후 자금 근육을 좀 키우자. 자, 오늘은 이 은퇴를 앞두고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 가족보험료는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종신보험과 또 CI종신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또 이 보험 속에 묶여있던 자금을 대출 상황과 이 노후 준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은퇴는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 소득은 줄어들 텐데 자식들은 성인이 됐어도 캥거루처럼 아직 엄마 주머니를 떠날 생각이 없고요.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께는 매달 용돈을 드려야 하고 추석까지 다가오니까 돈 나갈 일만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늘 아이들 챙기고 양가 부모님 챙기느라 정작 제 노후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가끔은 마음이 좀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럴 때 저를 챙겨주는 건 미운아 고운아 남편밖에 없긴 합니다.
2: 당신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이때 당신 좋아하는 식물 많은 예쁜 카페라도 갈까?
3: 어머어머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왜 갑자기 이런 센스 있는 남편이 됐을까?
2: 아니 명절 다가오니까 우리 마님 기분 내가 챙겨드려야지. 당신 좋아하는 화분도 하나 줄까?
3: 아유 그런 눈치라도 있어야 사람이지 그래. 어? 근데 돈 아껴. 화분은 무슨, 우리 아직 갚아야 할 대출이 어마어마해. 추석에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용돈은 또 얼마나 챙겨야 되는데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
2: 진짜지?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3: 그래 후회 안 한다. 후회 안 해. 괜히 나 몰래 서프라이즈 한다고 사고 그러지 마라. 아우 근데 저 꽃나무 참 예쁘다. 저 이름이 뭐지? 아니 사달라는 말은 절대 아니야. 알지?
0: 돈나무. 돈 들어오는 나무.
2: 돈나무. 돈나무. 네, 돈나무.
0: 혹시 남편이 저 몰래 계산이라도 하나 했는데 이럴 때는 또 말을 참 잘 듣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건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연금이다 투자다 하면서 노후 준비를 꽤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대출 갚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부소득도 크게 줄어들 예정이고 자녀들도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가족 전체 보험료까지 매달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지만 은퇴 후에도 이 보험료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요.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기고 부족한 노후 자금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 저희 부부가 은퇴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오늘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았어요? 약간 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 오늘 사연을 봤는데 이 은퇴를 앞두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험료에 생활비, 대출까지 계속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아요.

0: 많다라고 하셨는데
1: 맞습니다.
0: 좀 이럴 때는 가장 먼저 뭘 점검하면 좋을까요?
1: 자, 이런 경우에는 보험 하나만 딱 떼고 볼 게 아니라 이 가정 전체의 현금 흐름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1: 이 현재 청취자님의 부부 세후 소득은 약 월 700만 원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 내년부터 이 소득이 절반 이상인 3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예정이고요.
0: 오.
1: 이후 이 몇 년이 더 지나면 완전히 은퇴가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1: 지금의 소득을 기준으로 만든 지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당연히 은퇴 이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0: 그렇겠네요. 이렇게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데 이제 자녀들까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면은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2: 그렇죠. 특히 은퇴가 가까워지면 가장 무서운 게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거든요.
0: 네.
2: 이 생활비야 뭐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데 대출 이자나 뭐 보험료 같은 이 매달 정해진 금액이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0: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 가족의 보험 가입 내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조금 많으신 편이긴 한데요. 이 4인 가족의 월 보험료가 무려 150만 원이었습니다.
0: 많은 거 아니에요?
1: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월 소득이 700 정도 되시는데 15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좀 많습니다.
0: 그렇죠.
1: 자, 근데 부부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들의 보험까지 상당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요. 이 과거에는 소득이 좀 충분했기 때문에 이 정도 보험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었을 건데
0: 네.
1: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0: 그렇죠. 앞으로 이제 소득이 좀 줄어들 일만 남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보험료를 줄이는 게 좀 가장 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2: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은 남겨야 되고 필요성이 좀 떨어진 보장들은 좀 정리를 하거나 수정을 하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번 가정은 이 가족 전체가 종신보험과 CI 보장을 중심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어떤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0: 근데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망 보장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20대 후반이라면 예전과 같은 규모의 사망 보장이 꼭 필요할까요?
1: 맞아요. 정확히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이 사망 보장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가장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이 남은 가족의 이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 등을 대신할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종신보험이 필요한데요. 자, 그런데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지금은 과거와 나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같은 규모의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2: 이 부부 사망보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현재 남편분과 아내분에게 상당한 규모의 사망보험금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0: 네.
2: 근데 지금 이 가정에서 더 시급한 건 사망 이후의 자금보다 이 은퇴 이후에 당장 사용해야 할 만한 생활비 자금이나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한 거죠.
0: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입할 당시에는 좀 잘 맞았던 보험도 지금의 가족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은 가입 당시의 상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0: 네.
2: 그때 가입 당시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의 가족관계, 소득, 뭐 자산 이런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필요성이 낮은 사망보장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보다 또는 뭐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내용도 역시 CI보험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이 좀 조건이 어려운 이런 보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0: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좀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CI보험 하면은 좀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CI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2: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냥 중대한 질병이에요. CI라는 뜻이 크리티컬 일니스니까 중대한 질병일 경우에 보장해주겠다. 자, 그러면 암이나 뇌, 심장 쪽 관련돼서 중대한 경우에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0: 아, 그럼 중대하지 않으면 보장이
2: 어려운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냥 의사 소견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에 대한 내용을 받으려면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0: 네.
2: 검사를 받고 진단을 내린 이후에 치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의사소견이 더 들어가면 중대한 질병이 되는데
0: 네.
2: 중대하다라는 의사소견.
0: 네.
2: 근데 그게 아니면 보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조건이 좀 까다롭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하고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뭐 또는 심장질환 이런 내용들로 좀 포괄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포괄적이다는 얘기는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0: 오.
2: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진 진단비, 수술비 중심으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0: 그렇죠.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실 내가 필요할 때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니까요. 좀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사연자님 보장을 또 어떻게 개선을 해 주셨어요?
1: 자, 우선은 이 불필요한, 뭐 불필요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사망 보장을 좀 줄이면서요.
0: 네.
1: 필요한 건강보장 관련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자, 부부의 경우 기존의 오래 유지해서 좋은 이 건강보험을 살리고 이 불필요한 종신보험과 CI 종신보험은 좀 정리를 했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필요한 건강보험 중심으로 다시 구성하고 실손을 제외한 보험료 부담을 좀 많이 크게 대폭 줄였습니다.
0: 뭐 이렇게 좀 가족 보험을 조정하고 나니까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좀 줄어들었나요?
2: 가족 전체 보험료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약 78만 원 수준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상담에서 더 중요한 건 보험료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 보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들어있던 환급금도 상당 부분 발생했습니다.
0: 오.
2: 그래서 가족 전체적으로 보면 약 6천만 원대의 목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0: 그 보험료도 줄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목돈까지 생겼네요.
1: 맞아요. 근데 여기서 흔히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0: 네.
1: 이 돈이 갑자기 새로 생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나 돈 들어왔네.
0: 보험회사가 나 줬네.
1: 돈 줬네. 이게 아니라
0: 네.
1: 그동안 보험 안에 들어있던 자금이었던 거니까 결국 내 돈이에요.
0: 그렇군요.
1: 자, 기존에는 이 돈을 사망보험금이라는 목적 아래 묶어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 가정에서는 이 사망보험금보다는 당장 필요한 목적이 따로 있는데 바로 이 은퇴 준비와 대출 상환입니다.
0: 네.
1: 자, 그래서 보험은 필요한 보장에 집중을 시키고 보험 속에 있던 자금은 지금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다시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만 바꿔드렸어요.
0: 그러면 이번에 확보한 그 6천만 원이라는 목돈은 사연자님 상황에 맞게 좀 어떻게 활용하도록 안내해드렸어요?
2: 네, 먼저 일부는 부동산 대출을 상환을 하려고 했고요.
0: 네.
2: 어쨌든 부동산 대출이 있기 때문에 매달 나가야 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0: 그쵸.
2: 이걸 줄이기 위해서 상환을 좀 고려를 했고 나머지 자금은 은퇴 이후에 사용할 목돈을 만드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연자님 가정은 이 향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급금 모두를 다 대출 상환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부 자금은 별도로 빼서 운용을 하고 이 내용을 미래에 좀 목적 자금으로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대출을 갚고 남은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하셨어요?
2: 요즘에 최근 그 달러 보험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0: 네.
2: 그래서 달러 투자 상품을 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0: 요즘 그렇지 않아도 달러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근데 그냥 이렇게 달러로 환전해서 가지고 있는 거랑 달러 관련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1: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현물로. 그러니까 즉 내가 달러를 환전해서 현금 갖고 있으면 이 환차액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0: 네.
1: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금 직관적이다. 그냥 뭔가 그쵸?
0: 접근하기가 쉽긴 하죠.
1: 너무 쉽죠. 네. 근데 과연 이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될까? 특히 이 금이나 달러로 수익을 내려는 분들이 이 현물이 아닌 요즘에는 이 투자 상품으로 수익을 좀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요.
0: 네.
1: 자, 이번에 추천드린 저희가 추천드린 상품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달러 투자 상품인데 이게 50대 기준으로 일시금으로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0: 네.
1: 일시금으로 10년간 유지할 경우에 무려 이게 150% 이상의 환급금을 노려볼 수 있고요.
0: 네.
1: 자, 이뿐만 아니라 달러로 전환했을 시 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해지 당시 그러니까 즉 10년 뒤에 달러 금액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0: 있으면
1: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른 환차익까지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0: 아, 그럼 150%에 더해서 더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1: 맞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150%는 월등히 지금 넘어버리는 수준의 환급금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보실 수 있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게 결국 10년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로 예금이나 적금처럼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요즘에 투자해볼 가치로 이 달러를 많이 요청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추천해드렸습니다.
0: 이건 저도 관심이 가는 상품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상담은 단순히 보험료만 줄인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가정 전체의 돈 흐름을 다시 잡은 거네요.
1: 그렇죠. 현금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줄여서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이 보험 속에 묶여있던 자금을 찾아내서 대출과 또 노후 자금으로 다시 배치한 겁니다.
2: 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내 상황에 적절한 보험이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고요.
0: 네.
2: 특히나 젊었을 때 가입했던 보험을 계속 그냥 유지만 해오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는 한 번쯤은 점검을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된 자녀들 그리고 또 은퇴를 앞두고 소득은 줄고 성인이 된 자녀들도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던 50대 여성 청취자님의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보험 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망 보장은 줄이고 꼭 필요한 건강 보장은 보완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낮췄고요. 또 보험 안에 묶여있던 자금은 대출 상환과 노후 준비에 또 다시 활용을 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이 보험도 예전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소득과 가족 상황에 맞게 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보험을 좀 제대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저는 머니 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에서 기다릴게요.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민원은 2903님이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암보험은 하나 들어두긴 했는데요. 요즘 주변에서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제 보험도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막상 제가 암에 걸리면 이 보험으로 충분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치료비도 걱정이고 일을 쉬게 되면 생활비도 걱정이고요. 암보험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잘 가입했다고 할 수 있는지 또 진단비는 얼마쯤 있어야 하는지도 쉽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암보험을 진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질문은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주변에서 암진단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내 보험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암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1: 우선 암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암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0: 네.
1: 자, 치료비도 문제지만 일을 쉬게 되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0: 네.
1: 자, 그래서 암보험에서는 암 진단비를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암보험은 좀 단순히 치료비만 보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투병으로 내가 일을 쉬는 동안에 그 소득 공백까지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네요.
1: 맞습니다. 특히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중요한데 이 진단을 받으면 치료기간 동안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단비가 생활비 역할을 대신해주게 될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암보험을 볼 때는 진단비를 먼저 얼마 정도 준비했는지 보시게 되는 거죠.
0: 그렇다면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암 진단비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고요.
0: 네.
2: 과거에는 진단비가 더 높게 세팅을 많이 원했어요. 왜냐하면 치료비가 현재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고 진단비 위주로의 세팅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워낙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해보고 다만 가족력이 있거나 소득이 좀 높다. 그래서 내 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손해가 좀 클 수 있다. 질병 때문에. 그렇다면 더 많은 진단비를 세팅할 수도 있겠죠.
0: 그렇겠네요.
2: 네.
0: 그러면 이제 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도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2: 그렇죠. 이 암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잖아요.
0: 네. 그러니까
2: 가족력만 가지고는 요즘에는 이 암에 대한 위험을 생각할 수 없고 가족력도 가족력이지만 최근 젊은 분들은 다 생활 식습관 같은 거, 스트레스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은 요인을 차지합니다.
0: 그래서 요즘에 좀 20대, 20, 30대 대장암 발병률이 그렇게 높아졌다 그러더라고요.
2: 남성은 맞아요. 대장암, 뭐 갑상선암, 네.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내용들이
0: 그러니까요.
2: 좀 많아졌습니다. 네, 다만 뭐 가족 중에 암 환자분들이 계셨다면 이 본인의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도 이런 가족력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직장 내 스트레스나 생활 식습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네, 사실 우리가 뭐 필요한 건 아는데 뭐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1: 맞아요.
0: 분들도 많잖아요.
1: 누구나 그렇죠.
0: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1: 진단비를 크게 준비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자, 이럴 때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이 진단비는 비갱신형을 준비하고
0: 네.
1: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한 1억 원 정도의 암진단비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1억 원 정도의 암진단비를 준비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보험이 결국은 가성비 있는 금액이 아니라 결국 지출로 인해서 좀 부담되는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런 경우는 우선은 5천만 원 정도는 비갱신형을 준비하시고
0: 네.
1: 추가적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추가 가입할 때는 요거는 갱신형으로 해서 위험 시기까지만 가져가는 목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조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내가 암 진단비를 1억을 준비한다고 해서 전부 다 뭐 비갱신형으로 채울

0: 필요는 없고 나눠서 하면 된다.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 주셨어요.
1: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은 비갱신, 5천만 원은 갱신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게 아무래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면서 이제 가장 위험 연령 있잖아요. 특히 암 관련된 부분은 50대, 60대, 70대 순으로 너무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그 시기까지는 1억 원까지 넉넉하게 넣어놓고 그 이후부터는 5천만 원이 없어져도 아. 나머지 5천만 원은 쭉 보장할 수 있도록 아. 안전장치를 하나 더 걸어놓은 거죠.
0: 네. 이렇게 각자의 뭐 상황에 맞춰서 진단비를 구성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릴게요. 자, 실손보험만 있으면 암 치료비는 어떤 치료를 받아도 모두 해결이 된다. 아. 맞으면 O, 틀리면 X.
0: 일단은 뭐 치료받는 것 때문에 실손보험 드는 게 맞기는 하지만 보험회사가 또 그렇게 띄엄띄엄 하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답은 X. 그렇죠. 제가 요즘에 맞습니다. 조금 정답률이 높아졌어요.
1: 좀 너무 쉽게 들었나요?
0: 재미없어서 하시더라고.
1: 아, 그럴까요? 네. 앞으로 좀 어렵게 해볼게요.
0: 아니, 괜찮아요. 네. 이 정도 난이도.
1: 자, 실손보험에 보장되는 범위는 사실은 네. 어떤 보험보다 가장 넓습니다. 근데 다만 무조건 모든 치료를 받아 다 해결이 된다? 이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비나 치료 과정에서 보장되는 것들이 필요한지가 내가 부족한 게 없는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좀 실손보험만 믿고 있기보다는 암 치료비도 또 따로 대비를 해야겠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비가 생활비의 성격의 목돈이다라고 좀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가정할 수 있다면 이 치료비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겠죠. 네. 이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쨌든 실제 손해본 의료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실비로 이 치료비를 대부분 대체할 수 있고 이 모든 치료비를 실손 하나로만 또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게 그 실비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른 어떤 치료 방식에 대한 보장들을 살펴보면서 또 별도로 준비를 해볼 수 있겠죠.
0: 제가 듣기에는 또 뭐 예전에랑 다르게 암 치료 방법도 정말 다양해졌다고 들었거든요.
2: 과거에는 사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처럼 뭐 세계조절 방사선, 뭐 양성자 치료, 뭐 중입자 방사선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뭐 표적항암제도 생긴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 암에 대한 치료 방법 중에서. 그래서 기존 수술이나 뭐 항암 치료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뭐 표적항암제, 중입자 방사선 뭐 이런 치료 방법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좋은 건데 다만 네. 문제는 이런 치료 방법이 새로 나올수록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바로는 안 됩니다.
0: 이게 새로운 치료법을
2: 네,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는 네네. 이제 급여법 통과도 해야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보장을 하는 그 과정까지는 네.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비용이 아주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법과 관련된 특약들도 이 필요성을 굉장히 따져보기가 필요한 네.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죠.
0: 그럼 치료 방법이 이렇게 좀 다양해지는 만큼 보험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1: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좋은 보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자,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서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이 보험 결국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2: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보장의 크기도 중요하고 보험료 를 내 수준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하다라고 보자면 이제 이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어쨌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0: 결국 이제 암보험은 뭐 진단비, 치료비, 보험료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봐야 된다는 거네요.
2: 네. 그리고 먼저 어쨌든 가족력이나 생활 식습관 이런 내용들도 필요하고 뭐 소득을 기준으로 진단비의 필요의 크기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정립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실손보험을 통해서 부족한 치료비를 좀 이렇게 채우는 방법도 좀 고려하시되 네. 실손으로는 좀 채우기가 어려운 비급여 내용들 부족한 게 예상되는 비급여 치료 내용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채울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1: 암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 마찬가지지만 많이 가입했다고 해서 잘 가입한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적게 가입해서 잘못 가입한 것도 아닙니다. 이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까지 이제 확보하면서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네. 항상 사람들마다 경제가 누군가는 보험료 내는 거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부담될 수 있잖아요. 각각 한 사람마다 한 달 혹은 1년 동안 내가 이런 큰 질병에

0: 걸렸을 때 필요한 생활비용이 얼마인지를 각자 계산해보시고 가입하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1: 네.
0: 자, 그래서 가입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항상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이 암보험을 대체 내가 얼마를 준비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내 소득과 가족 상황에 맞는 진단비를 정하고 실손으로 부족할 수 있는 치료비를 보완한 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 요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암보험의 정답은 얼마짜리 보험이냐 이게 아니라 진단비와 치료비 또 보험료의 균형을 내 상황에 맞게 잡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자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악뮤의 노래입니다. 러블리.

0: 네, 소비자 민원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3949님이 주셨는데,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보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암보장을 준비해도 보험료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매달 1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5만 원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뭘 잘못 가입한 건가 싶었습니다. 이 보험은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보험료를 줄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뭐 보험료가 비싸면은 보장은 많을 것 같지만 부담스럽고 저렴하면 부담은 덜한데 보장이 부족할 것 같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뭘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1: 일단 뭐 보험료가 비싸다고 무조건 뭐 잘못 가입했다 이건 아니고요. 반대로 뭐 싸게 가입했으니 무조건 뭐잘 가입한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내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나한테 필요한 보장들이 어떻게 잘 구성돼 있느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

0: 그럴 수 있죠.
1: 근데 그 같은 보험처럼 보여도 우리 청취자님 사연처럼 보험료가 꽤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차이는 주로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0: 자, 우선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친구분과 뭔가 얘기를 하다가 같은 보험사의 이름이 뭐야? 같은 보험이네라고 하면 사람들은 같은 상품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름은 같지만 그 안에 있는 특약들, 구성들은 실제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맞게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동갑이고 같은 보험사고 같은 이름인데 너는 왜 5만 원, 난 10만 원이야? 라고 했을 때는 거기 안에 있는 특약들을 나한테 맞게끔 뭔가 더 추가 넣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거는 주계약과 특약 내용입니다.
1: 네.
0: 원하는 보장은 하나인데 여러 보장이 함께 만약에 붙어 있으면 보험료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흔히 저희가 말하는 바로 사족이 붙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1: 특약이 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거군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보장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2: 최근에는 이제 입원 일당도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1: 네.
2: 입원에 대한 평균 일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이제 입원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좀 이렇게 적어지고 있는데 하루 입원할 때마다 2만 원을 받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뭐 가정한 거지만 이 보장을 위해서 내가 보험료를 거의 2만 원 가까이 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만 몇천 원이라도 내야 돼요. 2만 원 받자고. 근데 뭐 입원을 언제 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럼 이거는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네.
1: 그러니까 뭐 매달 2만 원이면 1년에 24만 원이니까 생각보다 적지는 않네요.
0: 맞아요. 이 20년 동안 만약에 이걸 낸다고 계산해 보면요. 약 48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 맞네요.
0: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2만 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본전을 생각해 보면 결국 240일을 입원을 해야 내가 냈던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240일 어떻게 입원을 해요?
0: 그렇죠. 반년 이상이 될 겁니다.
1: 네.
0: 자, 물론 실제 상품마다 보험료와 보장 조건이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비용을 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2: 그러니까 입원 일당 자체가 나쁜 보장이라는 게 아니고요.
1: 네.
2: 그 보험료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보험료를 거기에 낼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중요한 보장을 더 준비하는 게 낫지 않느냐.
1: 네.
2: 이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입원 같은 경우는 2인실까지 다 급여로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들은 사회적인 제도로 어떻게 또 이용할 수 있는지도 좀 따져보면서 그 비용을 다른 데다가 어떻게 쓰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죠.
1: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뭐 보장이니까 좋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좀 그 보장을 위해서 내가 보험료를 대체 얼마를 더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따져봐야겠네요.
2: 맞아요. 이 작은 보장을 여러 개 붙이다 보면 결국엔 보험료의 쌓이는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부터 내게 필요한 보장이 이게 맞나 하는 내용들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죠.
1: 네. 뭐 이렇게 특약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또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사망보장? 이것도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1: 어떤 기준으로 좀 챙겨봐야 될까요?
0: 사망보장 같은 경우도 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1: 네.
0: 다만 필요 이상으로 큰 사망보장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보험료를 점검할 필요도 한 번 더 있습니다.
2: 네. 특히나 이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가입했던 시점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네.
2: 어릴 때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나 또는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할 때는 당연히 그 가장의 사망보험금은 매우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자녀가 이제 독립하고 성인이 돼서 독립도 했고 또 내 생활에 있어서 부채도 많이 줄어 있다면 뭐 그럴 때는 또 사망보장보다는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이 더 필요할 수 있겠죠.
1: 네.
2: 네. 그래서 예전에 필요했다고 지금도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결국 사망보장 또한 무조건 줄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한테 과연 필요한 건가 요거부터 좀 봐야겠네요.
0: 맞아요. 오늘 저희 앞에서 설명했던 뭐 119 사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장의 사망보장은 가족의 소득과 부채 그리고 자녀의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줄일 수는 없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사망보험금이 한 1억 원 정도 있는데 보험료 부담스러워요, 팀장님. 그래서 좀 줄여주세요. 이런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럼 저는 반대로 여쭤보는 건 이런 거예요. 혹시 지금 소득 그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재 갖고 있는 부채가 얼마 정도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거기에 맞게끔 계산해드려서 이만큼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피드백도 드립니다.
1: 그러니까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좀 다 파악을 해보시는 거네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특약이나 사망보험 말고도 좀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또 있을까요?
0: 요즘에는 판매를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지.

0: 하지만 예전에 판매했던,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들 좀 보면요. 환급형 보험이 있습니다.
1: 환급형 보험이요? 네.
0: 자, 이 환급형 보험은 나중에 돈을 돌려줄 테니까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1: 좀 뭔가 좀 안심될 것 같은데.
0: 예전에 뭔가 네. 마치 이 보험이 공짜인 느낌이 나게 돼요.
1: 사라지지 않으니까.
0: 그렇죠. 그리고 네. 나중에 돈도 돌려준다고 내가 내 돈 돌려준다고 하니까 결국 공짜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렇죠. 자, 근데 하지만 이 환급금이 생기는 것만큼 보험료 구조에도 비용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공짜로 돈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보통 이 만기 환급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만기 시점에서 환급금을 받는데 그 만기 시점이 언제냐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납입이 끝나고 나서의 시점을 뭐 만기 환급금을 받는 시점으로 하는 상품도 있고요.
1: 네.
2: 말 그대로 보험이 보장이 끝나게 되는 뭐 예를 들어 80세 만기다 그럼 80세에 끝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 끝나는 시점에서 환급금을 받는 상품도 있어요.
1: 너무 멀.
2: 그렇죠. 그러니까
1: 같은가?
2: 그 환급금을 받는 이 만기 환급형의 환급금을 받는 시점이 언제냐를 꼭 미리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뭐 80세나 100세 만기라고 했을 때 80세나 100세에 그 환급금을 받는 구조다라고 하면 이거 보험을 그 환급금을 받는 그 시점이 너무 뒤니까
1: 네.
2: 이건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1: 그러게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자고 사실 지금 뭐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좀 이게 지금 받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보장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순수보장형이 좀 이렇게 많이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보장 형태 또는 해지환급 미지급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1: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험료가 높아서 나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해지를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해지부터 하면은 안 되겠죠?
0: 당연히 안 되죠.
1: 어떤 순서로 점검하는 게 좋을까요?
0: 우선은 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려면 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1: 네.
0: 나의 이 건강 상태도 직접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현재 보험의 구조를 가장 먼저 할 거는 분석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1: 네.
0: 내가 현재 가입되는 보험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뭘 좀 뺄 수 있는지 사실 저희한테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좀 보험료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1: 맞아요.
0: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보장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순서도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필요한 보장을 먼저 정하고
1: 네.
0: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좀 낮은 보장을 찾아서 이 부분을 걸러내는 방향으로 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결국 보험료를 얼마나 줄일까보다 내 보험료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네요.
0: 보험의 가성비는 단순히 보험료가 싼 게 아니라 내가 내는 보험료로 이 필요한 위험이나 이 효율적 그런 시기에 얼만큼 효율적으로 이걸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넉넉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보험이 너무 부담되니까 무조건 줄이는 건 답이 아니고요.
1: 네.
0: 적어도 내가 보험료 적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내가 정말 위험한 시기에는 보장이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보험을 점검할 때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정말 내게 필요한 보장인지, 둘째, 다른 보장과 겹치지는 않는지, 셋째, 그 보장을 위해 내는 보험료가 적당한지. 그러니까 결국 보험은 많이 넣는 것보다 필요한 보장을 적정한 보험료로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경우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고도 순차적으로 상담 안내 도와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0: 자, 추석의 명절에 이제 많은 가족분들 만나서 또 한 번씩 나오는 얘기들 중에 취업은 언제 할 거냐, 결혼 언제 할 거냐도 있겠지만
1: 단골 멘트죠.
2: 갑자기 안 가고 싶어지네요.
0: 근데 이런 얘기하다가 꼭 한 번씩 꼭 본인들의 건강과 이 보험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내가 방송을 만약에 쉬고 내려가는 길에 이런 방송을 들었다라고 한번 전달해 주시고
1: 네.
0: 자자 중요한 게 항상 뭐냐면 바로 보장 분석. 항상 내가 언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점검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저희가 내내 방송 때 얘기했지만 어쨌든 내게 필요한 보장은 내 생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의 어떠한 상황들을 기준으로 내 걸 판단하지 마시고 내 걸 좀 객관화시켜서 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상담을 좀 잘 받으세요.

0: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머니투펫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짧다 보니까 연휴의 시계가 더 빨리 흐르는 느낌인데요. 뭐 해야 할 일, 챙겨야 할 사람도 많겠지만 좀 잠깐이라도 내 몸과 마음부터 쉬게 해주는 시간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쿨의 All For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2: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귀경길 소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경부고속도로 이용해 요금소 기준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6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구간별 속도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총 70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옥천에서 대전까지 또 신탄진에서 주감휴게소,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까지 밀리고 청주휴게소 일대 또 북천 안에서 안성휴게소와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이용해 서울 방면 가는 데는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 진천에서 대소분기점과 일죽에서 모가정류장, 군치암에서 중부 1터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대천 진출로 부근 갓길에서 추돌사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9: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10: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9: 둘째,
10: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9: 셋째,
10: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9: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10: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나들목까지 정한휴게소에서 천안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비룡분기점에서 대전터널, 청주에서 청주휴게소와 북천안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충청권 내 정체가 심한 상태고 이후로 도심 방면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사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와 매성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2588 2588
1: 2588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당일 고속도로는 낮 시간대 귀성 귀경 차량으로 양방면 정체가 심했었는데요. 오후 6시 이후로 외곽방면 정체는 대부분 풀렸고 귀경 정체 길이도 점차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에서 신탄진 구간의 양방면 버스 전용 차로제는 새벽 1시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서울 방면 차량 대전 일대와 신탄진에서 주감휴게소까지 밀리고

0: 헤르츠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0: 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levator나 escalator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3: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오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한 길만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장인 또는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0: 2000년 버전으로 많이 들으셨죠? 지금 들으신 레일라가 원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가 보통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초대석이 있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레전드 밴드 모셨습니다. 사랑과 평화분 모시고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그다음에 앞으로 활동 계획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지만 선물도 드려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1: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한동안 뜸했었지. 라이브로 들으셨고요. 이게 불꽃 밴드에서 하셨던 버전입니다. 지금 제 옆에 사랑과 평화 멤버분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유, 어롱거름 하셨습니다.
1: 아야, 어렵지 않습니다.
0: 아유, 지금 우리 라이브를 같이 들어봤는데. 네. 목소리가 혹시 그 손님 죄송하지만 나이가 무슨 국가 비밀이나 이런 건 아니죠?
1: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0: 네. 와.
1: 75이니까 뭐 어휴. 얼마 안 됐죠.
0: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우리 저기 우리 이철호 선배님부터 예,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사랑과 평화 보컬 이철호입니다.
0: 네, 다음.
2: 안녕하세요. 사랑과 평화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박태진입니다.
0: 박태진님. 네.
3: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평화에서 키보디스트를 맡고 있는 원성진이라고 합니다.
0: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건반 치시는 원성진님은, 네. 제가 처음 뵙는 거 맞죠?
3: 네, 맞습니다.
0: 저 사랑과 평화 이번에 또 오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유튜브 많이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생긴 분이 안 계셨었는데.
1: 이건희 씨가 있었죠.
0: 네네, 그 예. 머리 이렇게.
1: 예, 예, 예.
0: 아, 그러면 교체가 된
1: 네네,
0: 건가요?
1: 네, 예.
0: 아, 그럼 교체 배경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3: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에 지금 키보드 자리가 없는데 너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장님께 이제 연락처를 이제 전달을 받아서 네. 그 연락을 해서 이제 합주를 하면서 약간 오디션 아닌 오디션을 이제 또 한번 보고 이제 예, 멤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0: 아, 그 예. 대학교 때 교수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3: 예, 정원영 교수님이십니다.
0: 아, 예. 아, 정원영 선배님이 거기
3: 예.
0: 그럼 뭐 실력은 사실 이미 1차로 검증을 받고 왔다고 봐도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게 사실 팀하고 같이 오려면 네. 인성도 봐야 되고 또 오디션은 안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사랑과 평화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네. 아무나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네.
0: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원영 씨도 사랑과 평화 잠깐이라도 좀 있...
1: 예, 81년도에 최희철 네. 씨하고 같이 했었죠.
0: 그러셨군요.
1: 예, 예.
0: 네. 그 일단 사랑과 평화 그러면 그게 좀 제일 재미난 에피소드 같아요. 저는 1집에
1: 네네.
0: 데뷔하는데 원년 멤버가 못 나오는 사건.
1: 그건 뭐 그때 네.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그게 뭐 그 사람들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 이게 네. 그때도 나는 그 친구들은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히트를 쳐서 네네. 낮에는 방송을 하고 나는 네. 밤에 나가서만 일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텔레비에 나오고 막 히트 쳐서 이러는데 사실 되게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뭐 부럽고 이런 거지 무슨 뭐 왜 이랬냐 이런 건 좀 없었어요 나는. 그리고 이제 남이 형은 바로 그만두셨고.
0: 네네네 맞습니다.
1: 네.
0: 그랬다가 4집, 5집인가 울고 싶으라 잠깐 그때 다시 복귀하신 건가요? 잠깐?
1: 남이 형님이 4집에 울고 싶어라 복귀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대히트 쳤고.
0: 네네. 78년 데뷔. 78년이면은 안 태어나셨겠죠? 우리 키보드.
3: 예, 한참 전입니다. 제가 태어났어요.
0: 아, 그럼 우리 베이스.
4: 저는 그때 네. 초등학교 3학년?
0: 아.
4: 네네. 그래서. 그때 많이 들었었죠. 그 노래를.
0: 저는 1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겠다. 78년도.
1: 나는 한 26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나는데 사실 이게 살다 보면 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예의만 지키면.
0: 네, 맞습니다. 네, 선배님.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밴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분들하고 쭉 오시다가
1: 예.
0: 이제 그 이철호 그 선배님이 주축이 되면서
1: 네네.
0: 이렇게 개편을 좀 해가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졌잖아요 나이가.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하고 편곡하거나 합주할 때와 지금 연령이 많이 좀 낮아졌을 때 어떤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1: 그게 사실은
0: 네.
1: 이게 70년대 김명곤 씨나 뭐 다 우리 또래 아니에요. 네네. 남영은 한 서너 살 많고 그 김태형이랑 드럼 치신 분도 49년생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 두 살, 세 살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나머지 셋은 이제 최희철 씨가 우리보다 한 살 어리지만 이제 다 친구로 지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나는 사실 전부 거의 카피 음악이었고 미팔군서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고 이런 이론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이 월등해서 뭐 추어에 무슨 뭐 이건 어떠냐 저거냐 이런 소리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다 맡겨서 했던 거고 이제는 좀 더 우리 팀이 좀 더 펑크스러워졌고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이 내가 이제 가수가 보컬 때문에 장르가 많이 바뀌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단단해져서 난 훨씬 더 지금이 편한 것 같아요. 그때보다.
0: 그러시구나. 지금이 훨씬 편하시다.
1: 아, 난 지금이 너무 편해요. 네.
0: 아무래도 편곡도 좀 그 세련되는 쪽으로 더 바뀌게 될까요?
1: 그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는 거의 편곡 그러면 각자들 음악을 듣고 카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편곡을 꼭 해야 될 외국 곡은 편곡을 해야 될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그때.
0: 네.
1: 그런데 이제 뭐 사랑과 평화 1집이 나온다든가 그 전에 저 서울 라그네가 그 전 팀이거든요. 똑같은 저 팀인데 근데 그때는 아마 우리가 저기도 많이 했었어요. 녹음도 그 딴 가수들. 그래서 이제 그때 편곡은 김명원 씨가 주로 했죠. 그때도.
0: 네. 그 베이스 박태진이 솔직하게 합주하다가 가끔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4: 아, 많이 하죠.
0: 그랬을 때 우리 그 대선배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뭘 집어던진다거나.
3: 아유, 전혀 뭐 굉장히 따뜻하세요. 굉장히 좋은 말로 항상 이렇게 좀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0: 아,
3: 그래서 실제로 무대에서 실수라고 하나 틀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0: 근데 느낌상 그 특히 라이브 무대 보면 뭐 굉장히 막 다혈질이라고 표현할까요?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연세도 좀
1: 이게
0: 있으시고.
1: 사실 그 멘탈도 좀 내가 강하고 그다음에 그 무대에서도 성격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대에서 나오는 거나 내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하고 전화를 해도 그 사람이 똑같은 거라고 사실은 뭐 일상생활이나 무대에 올라가서나 무대에 올라가서 가수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간다고 틀리고 내려온다고 달라지고가 아니라 이처로의 트레이드 마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틀린 거 여지껏 뭐라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틀릴 수 있는 거죠.
0: 아, 부럽습니다. 밴드. 저도 이 밴드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우리는 너무 막 화들을 내가지고 틀리면.
1: 우리 그런 거 거의 없어요.
0: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들을까 하는데 어떤 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쭉 다 있는데.
1: 네네.
0: 저희가 지금 일단은 그 초창기 원곡 위주로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멤버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1: 그렇죠. 이제 지금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0: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 그 이철호 선배님이 하셨던 노래로 할 건데 뭐 우리 팬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장미 뭐 울고 싶어라 어머님의 자장가
1: 일단 장미가 우리가 저 7집에 김광민 씨 아시죠? 피아노.
0: 네네네.
1: 김광민 씨가 와서 그 곡을 연주했었어요. 그래서 그 곡이 또 새로워요.
0: 야, 뭐 정원영 씨, 김광민 씨, 뭐 장기호 씨도 계셨고
1: 그렇죠.
0: 사랑과 평화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거쳐갔네요, 진짜.
1: 아, 그럼 많이 거쳐갔죠.
0: 네, 알겠습니다. 7집 버전입니다. 장미 듣겠습니다.

0: 사랑과 평화 장미 들으셨습니다. 진짜 깜빡했네요. 멤버 풀 멤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 하실까? 네, 풀 멤버.
1: 네. 네, 일단은 저 리더이자 노래 하시는 이투로 선배님.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베이스의 박태진.
0: 네.
1: 그리고 드럼 치는 정재욱 씨. 기타의 이혜준 씨, 그리고 건반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진짜 젊은 피, 원성진 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0: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원성진 씨, 나이를 좀 알 수 있나요? 너무 앳돼 보이시죠?
2: 아, 예. 네. 제가 올해 이제 26 됐습니다. 01년생입니다.
0: 야, 같은 밴드인데, 혹시 그, 예. 실례가 안 된다면 예. 아버님
2: 아, 예.
0: 아버님보다도 우리 이철호 선배님도 나이가 많으시죠?
2: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65년생이십니다.
0: 65년생이면 한참 후배시겠어요.
3: 그 16살 다르고.
0: 아, 자, 그 거쳐간 멤버들이 살짝 궁금하기도 해요.
3: 예, 예.
0: 그 돌아가신 분들도 좀 되시고 그래서 혹시 우리 이철호 선배님 기억나는 그 거쳐간 멤버들 얘기 잠깐 짧게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3: 이게 사실 맨 처음에 초창기 멤버가
0: 네.
3: 이남희 형님, 그다음에 드럼의 김태영 형님, 그다음에 김명곤 씨,
0: 네네.
3: 그다음에 최희철 씨,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이군수 씨 이렇게 여섯 명이 저 창단 멤버죠.
0: 네, 미팔군.
3: 예, 미팔군. 그런데 미팔군에서도 김명곤 씨가 방위를 가는 바람에 연습하다가 가고 이군수 씨가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스페셜 A가 된 거예요. 오디션 봐서.
0: 네네.
3: 그 팀이 그대로 사랑과 평화였었고
0: 네.
3: 그다음에 1집을 내면서 김명곤 씨가 제대하는 타임이 그때가 딱 물린 거예요. 그래서 1집을 같이 녹음을 한 거죠.
0: 네.
3: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0: 네.
3: 그럼 뭐 많은데
0: 네.
3: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정원영 씨도 얘기했죠.
0: 네네.
3: 정원영 씨도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우리가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나 보면은 저 송홍섭 씨까지는
0: 네네네.
3: 그래도 1집 2집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엔 사실 팀이 깨졌었어요. 이 사랑과 평화를 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80년도 말
0: 네네.
3: 81년도에
0: 네네.
3: 사랑과 평화를 쓰지 말자 그래서 김명곤 씨는 이제 혼자 저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녹음하거나 편곡하거나 이걸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0: 네네.
3: 그렇죠. 최희철 씨가 이제 우리 안 쓰기로 했는데 최희철 씨하고 김태형 씨하고 팀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사랑과 평화를.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0: 아.
3: 안 그랬으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때 보면 뭐 현상 씨 있죠. 유현상.
0: 유현상 씨.
3: 네. 유현상이랑도 같이 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던 팀들이라.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다 사랑과 평화의 멤버들이었었는데.
0: 네. 네. 네.
3: 최희철 씨하고 나하고 같이 모였었으면 그런 팀들이 더 알 텐데 그런 계기가 없어서.
0: 네네. 네.
3: 아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처리 파트 쪽에
0: 네네.
3: 멤버들하고 네. 그다음에 최희철 씨가 이제 저 99년도에 팀을 네. 이제 그만두고
0: 네네.
3: 나머지 멤버들이 연결하면서
0: 네네.
3: 한 10년 정도 했고
0: 네.
3: 그다음에 또 멤버들이 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저 베이스가 2011년도에 들어왔나?
4: 네, 10년인가.
3: 10년인가 11년도에 들어왔고, 전부 거의 한 10년씩 돼요.
0: 그, 박태진 씨,
1: 네.
0: 처음에 오셨을 때,
1: 네네.
0: 어땠어요, 분위기가? 그, 굉장히 나이들도 있으시고 이래서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근데 처음부터 되게 좀 이렇게 친숙하고 좀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거든요.
0: 네,
1: 근데
0: 네.
1: 그냥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되게 그냥, 저보다 한 17살, 18살 정도 많으신데
0: 네네.
1: 그 나이를 체감을 못할 정도로 편하게 해주셔서
0: 네네.
1: 네, 그래서 아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저 어려운 선배님들이랑은 많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좀 친숙한 느낌이 좀 강했었어요.
0: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인간성이나 성격 이런 것도 많이 보시나요?
3: 당연히 봐야죠. 이게 단체기 때문에
0: 네네.
3: 팀을 같이 할 때는

0: 이거 배려심 없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힘들잖아요, 같이. 그걸 모든 걸 다 이해해 준다는 건, 그건 사실 일방 통행은 단체의 이 팀을 같이 하면서 참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런 거는 참을 수 있으면 참지만, 그거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 어쩌면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누가 왔어요.
0: 예, 예.
1: 끝내줘요, 형.
0: 예. 예.
1: 우리 선배님 보시기에 네. 됐다 저놈이다 이렇게 딱 끝내줬어요.
0: 뭐 실력이요?
1: 네, 실력이. 네, 네. 근데 뭐 이럴 때 하면 식사를 한번 이제 첫 자리에 식사 술자리를 했는데 네. 뭐 이놈 봐라 싸가 뭐 예를 들어서
0: 네, 네.
1: 그러니까 실력이냐 인간성이냐의 문제인 거죠.
0: 나는 실력 안 봐요 그건.
1: 그런 경우에.
0: 예예. 네, 네. 아니 어떤 경우에든.
1: 나. 아.
0: 왜냐하면.
1: 네네. 네.
0: 이게 만남이라는 건 꼭 그
1: 네.
0: 사람이 다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사람이 가버려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려고 헤어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아하.
0: 예, 그뭐 그 사람 가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확률을 바라보고 안 좋은 사람하고 더 이상 힘들게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같이 하게 됐다면 이제 고민이 많겠죠. 그만두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난 또 그 소리를 또 되게 못해요. 아마 아, 같이 한 거의 지금 한 15, 16년 같이 왔는데 나 정말 그런 거 약하지 않냐?
2: 예, 네, 그렇죠.
1: 그 우리 박태진 씨 얼굴 표정이 좀 묘해졌습니다, 지금.
2: 아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가지고. 근데
1: 네.
2: 진짜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격적으로 팀 생활을 한 거는 이제 이게 이 팀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했던 거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가수들 반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1: 네네 세션을 하셨구나.
2: 네네. 근데 저는 우리 팀 하면서 일이 없는 시기 비수기 때도
1: 네.
2: 가끔 사석에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거든요. 만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1: 네.
2: 이게 뭐. 에피소드들 같은 게 있으면 진짜 아침에 화장실에서 도 미친 듯이 막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 네. 아, 참 말로만 들어 참 좋으네요. 네, 우리 여기 그러면 우리 베이스 박태진 님이 또 한 곡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사랑과 노래, 사랑과 평화 노래 중에서.
2: 아,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1: 얘기할 수 없어요.
2: 네네.
1: 아, 이 노래 좀 이게 제목이 얘기할 수 없어요라는 음반이
0: 아니 그게
1: 있고.
0: 없어요. 뭐라고 딱 꺼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예요 원래는.
1: 그러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음반은 무슨 음반이에요?
0: 그게 거의 얘기할 수 없어요라는 거는 그 저기를 잘라버리고 한 거죠. 원래는 뭐라고 딱 꺼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예요. 근데 우리는 공연할 땐 그보다 더 짧아요. 딱.
1: 아.
0: 한 장 딱. 한동안 장미 딱 이렇게 해서 플러스 플러스 해놓고 메드리로 할 땐 그런 식으로 또 잘 깨워져.
1: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0: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1: 예, 듣고 오겠습니다.

0: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네, 사랑과 평화 멤버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가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
1: 길죠?
0: 네. 네, 라이브 때도 이 노래 많이 하시죠?
1: 얘기할 수 없어요라고 하고 많이 하죠.
0: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예. 혹시 이제 앞으로의 음반이나 어떤 라이브 어떤 활동 계획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지금 어쨌든 8월 달에도 말에 천안에 하나 있고 이제 네. 거의 다 저 네. 사랑과 평화는 행사가 많고
0: 네네.
1: 특히 우리가 그냥 이제 콘서트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혼자 오를 때 이제 콘서트도 하고 이러는 거고
0: 네네.
1: 그러니까 행사가 많아서 8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두세 개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도 한 두 개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아마 하와이에 가게 될지 몰라요. 얘기가 다 돼 있어서.
0: 그 공연 행사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진짜.
1: 많이 좀 없어진 거죠, 지금, 그죠?
2: 아, 네? 많이 없어졌죠.
0: 아, 그렇습니까?
1: 많이 없어졌죠.
0: 네. 그, 정말 저, 펑크나 이 락 밴드에서는 정말 오래되시고 레전드신데, 지금 현재 한국 락 음악 시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1: 좀 사실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 아니에요. 락 그러면 밴드면 무조건 락이고
0: 네네.
1: 네? 일단 뭐 그냥 이제 솔로 가수들은 락 가수라는 소리를 거의 안 하잖아요. 일단 뭐 가요들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사실 이 락이 나는 우리가 불꽃 밴드 나갔을 때도 거기서 맨 처음에 왔을 때 네. 사실 망설였어요. 사랑과 평화가 그런 데 나갈 군번은 아닌데 경연을 혼대는 그런 소리에 그런데 이제 멤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형님 나가죠 이렇게 돼서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얘기 때문에 나갔어요. 지금 이 밴드들이 너무 죽어 있는데 조금 나오셔서 그런 분위기 좀 띄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제 나간 건데 이제 나가고 나서도 그거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제 생각엔 야 우리가 한 다음에 더 좋은 팀들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제야에 묻혀 있는 락 밴드들 또 락도 장르가 많잖아요. 해비언 팀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팀들도 계기가 됐으면 했었는데 연결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락이나 이런 너무 영세한 것 같아. 특히 밴드 이렇게 보면 어디 공연장에 가보면은 사실 네 팀이 하면은 최소한 4명씩이라 그러면 16명 아니에요.

0: 국민의힘이 앞에 15명, 20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잘못된 건지 사실 찾아야 되거든. 예, 그게 음악은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앞에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게 없으면 원래 우리가 음악을 맨 처음에 할 때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음악을 한다고. 그런데 그거 자랑을 앞에 관객도 없고 밴드가 더 많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펜타포틀로 락 페스티벌 인천에서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한 대여섯 시간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헤비한 밴드도 많이 나오고.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 와 대한민국 우리 락 팬들이 어마어마하구나.
0: 그렇죠.
1: 15만 명이 왔다고 하니까. 그 제가 이제 기사를 봤더니 15만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입장료도 만만한 입장료가 아닌데.
0: 락배가 지금 다 잘 돼요 거의.
1: 근데 왜 도대체 우리는 라디오나 TV 음악 프로를 보면 도대체 락밴드가 나오는 프로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미디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0: 그렇죠. 지금 네. 사실 저는 60년대부터도 음악을 시작했었잖아요. 네. 68년도에 했기 때문에 네. 밴드의 전성시대에서부터 했어요. 사실 그때는 지금 트로트 히트 친 거보다 밴드들이 더 히트 많이 친 거예요. 지금 이걸 바꿔서 본다면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밴드고 네. 왜냐하면 비틀스하고 네. 이런 밴드들이 처음 나와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할 때라 이 트롯은 지금 한국에서만 유행한 거지 세계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 뭐 트롯이 이런다 그래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이런데 또 바뀌겠지 하는데 네. 사실 미디어나 이런 데 좀 바라는 게 그런 한 장르에 치우치지 말고 퓨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국악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게 다 함께 모여서 상도 주고 뭔가 기뻐도 하고 서로들 뭔가 이런 응원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편협돼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좀 풀어져서 아유 이 밴드가 가면 일단 불편한 게 좀 많겠죠. 아무래도 악기들 다 차려야 되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CD나 MR이라는 게 없을 때는 밴드 없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1: 그렇죠.
0: 악단이라는 데가 다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또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데 밴드들이 너무 쓸 곳이 없어요. 옛날에 나이트클럽이라는 데가 있을 땐 그래도 밴드들이 이거 쓸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없어요.
1: 네, 우리 베이스 박태진 씨도 네. 그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2: 그게 이제 음악적으로 보면은 장르 자체가 이제 다양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지금 잘 되는 쪽으로만 지금 방송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도 많죠. 예전에 보면은 KBS에서 저기 708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는 네, 네. 그래도 저 연령대 다양하게 그 예전 선배님들부터 요새 분들까지 타게 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더욱이 이제 지금은 뭐 미디어에 노출될 그런 기회도 점점 적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쉽긴 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어떤 밴드 음악 특히 뭐 락 음악에 대해서 이게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매력을 이제 너무나 잘 느껴서 이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네.
2: 근데 그 외분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지금 강세를 이루고 있는 그 장르, 특정 장르 이쪽으로만 지금 너무 이제 몰아가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1: 예. 네. 그 참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자본 논리를 쫓아가서 그러는 거겠죠 아무래도.
0: 네. 그렇겠죠. 네. 그게 펜타도 가보면 사람들이 많고 우리 뭐 DMZ나 이런 데도 라페도 우리 다니거든요.
1: 네.
0: 다녀보면 음악에 미친 사람도 있지만 그 환경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이런 방송이나 이런 밴드들한테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네. 아마 좋아지는 세상이 또 오겠죠.
2: 네, 오겠죠.
1: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랑과 평화 출연 소식을 알렸어요.
0: 예.
1: 그랬더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1번이 우리 아까 처음에 들었던 한동안 뜸에서 제가 1등이고요.
0: 예, 예.
1: 2등이 울고 싶어라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울고 싶어라를 그 이남희 선배님 버전으로 한번 들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0: 네네, 괜찮죠.
1: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울고 싶어라.

0: 사랑과 평화의 이남희 씨가 불렀죠. 울고 싶어라 들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한동안 뜸했었지 다음에 예. 장미나 어머님의 자장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좀 의외였어요. 저도요.
1: 아, 그거 굉장히 히트 쳤잖아요.
0: 네. 사실. 그 아쉽게 돌아가셨지만 어떤 분이셨어요, 이남희 씨는?
1: 사랑과 평화라는 그러니까 영에이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영에이스 서울 라그네 그다음에 사랑과 평화가 다 똑같은 팀이에요 거의. 멤버가 최희철, 이남이 나 그다음에 네. 저 영에이스에서 서울 라그네 될 때가 김명곤 또 김 저 태웅이 형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멤버가 그대로 또 사랑과 평화가 된 거고 옛날에는 어디 클럽에서 뭐 어떤 걸 하든 단체 등록증이 없으면 활동을 못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단체 등록증에 저 마스터 리더는 항상 이남이 형이었고 사랑과 평화도 남이 형이 중심이었어요. 항상 뭐든 대화라든가 이런 게 좀 철학적인 면도 많고
0: 네네.
1: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그랬어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그거 저도 만나 뵙질 못했지만 사람 참 굉장히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죠.
1: 아, 그렇죠. 네. 인간미가 아주 넘치는 분이죠.
0: 네. 아이고, 오늘 우리 막내분, 키보드 막내분이 그 대선배님들에게 예. 주눅이 들어서 지금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계시네요.
1: 아, 계신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거죠.
0: 혹시 예. 이제 새롭게 들어오셨으니까 네. 그 우리 막내 입장에서 바라본 사랑과 평화의 네. 앞으로의 그 행보는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같은 게 있을까요?
2: 예, 제가 들어온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이게 네네.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0: 네네. 네.
2: 근데 저는 그냥 항상 합주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냥 왜냐면은 합주할 때마다 진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네.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베이스 선생님, 태진 선생님, 이제 기타 형님, 드럼 형님 다 그냥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냥 밴드가 점점 더 좋은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0: 아, 네. 혹시 신곡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1: 일단 곡은 다 됐어요. 곡은 네, 전부 네. 멤버들 하고 이제 저 성진이만 새로 들어와서 안 됐는데
0: 네.
1: 사실 10집 준비할 때 10집에서도 보컬도 하나를 더 구해서 이 다음을 생각해서 5년, 10년 후에는 내가 물러나야 되거든. 85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허구는 싶어도. 그래서 그걸 네. 생각해서 젊은 친구도 영입이 된 거고 보컬도 한 사람을 더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사할 땐 안 나가지만 음반을 내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혀서 나가서 같이 한 5년, 10년 같이 허서 인정이 될 때 이제 내가 힘들면 팀 물려주고 사랑과 평화는 여기 있는 나머지 멤버들이 하고 나는 이제 멋있게 이제 떠나면 되죠.
0: 아, 그 나는 떠나도 사랑과 평화는 계속 가야 된다.
1: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책임이 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신곡도 다 돼 있고 이제 그거 되면 신곡에서 6명 보컬까지 해서
0: 네네.
1: 확실하게 한 다음에 네. 발표할 거예요.
0: 그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예. 제가 알기에 그 N번부의 그 배철수 선배님 정도 그 정도 빼놓고는 지금 락음악을 이렇게 또 저희 그 권순의 새벽 공감은 거의 70-80%가 락음악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라디오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3: 저는 라이브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라이브.
3: 네, 네. 이렇게 토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네. 다른 노래도 틀어주면서
0: 네, 네.
3: 직접 여기서 라이브도 같이 해주면 더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도 너무 재밌어하실 것 같고 네. 좀 더 나아가서는 여기 방청객분들도 몇 분이라도 모시면
0: 네,
3: 그런 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그 추천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직접 네.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건 저희 9집에서 너무 자꾸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0: 네.
1: 정신 좀 차리자 해서
0: 네.
1: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자.
0: 제목이?
1: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
0: 아, 네.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 사랑과 평화랑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4: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0: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이요.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도서지역과 제주 일부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 비 피해 없도록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들 정체 구간은 거의 없지만 빗길인 곳이 많습니다. 과속하다가 빗길에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오늘은 귀경방향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전 7, 8시대에 시작돼서 오후 4, 5시대에 귀경정체가 가장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는 내일 9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분기점 쪽으로 2위 정체입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도 선운산에서 2인 휴게소 쪽이나 남공주에서 공주 분기점 쪽으로 이미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2588-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2588-2588
2: 응답하라 2588-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나 감기 걸렸나 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1: 귀경 정체 구간 하나 둘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속도로도 서울시내도 전반적으로 한산합니다. 다만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비 오는 곳이 많으니까 빗길 사고도로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어제 비가 내렸던 서울 수도권은 지금도 다소 흐린 하늘이지만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고 한낮에는 기온이 제법 올라서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쪽으로 새벽 5시대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천안 방향도 교통량이 늘어서 탄천나들목에서 2인휴게소 쪽이나 남공주나들목에서 공주분기점까지 정체, 또 정안나들목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속도 줄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9: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0: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9: 아, 네. 죄송합니다.
1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3: TBS 교통정보. 추석 연휴에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면 심하지 않은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는데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찾을 때는 응급의료 포털이나 응급똑똑 앱, 120 다산 콜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이 시각 고속도로들은 아직 정체 구간이 몇 군데 안 되지만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인 휴게소에서 공주분기점 쪽이나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총 20km의 긴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15km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